0: 드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6월 2일 화요일 아침의 첫 곡은 핸들의 하프 협주곡 B플랫 장조 가운데 1악장 안단테 알레그로, 니카노르 자발레타의 하프, 그리고 폴 퀸츠가 지휘하는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브런치 약속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브런치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약속을 잡는 순간부터 벌써 설레고, 또 뭘 먹을지 메뉴를 미리 찾아보게 되고, 그 기대감 자체가 이미 즐거운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겐 오랜만의 외출일 테고, 보고 싶던 사람을 만나는 자리일 테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여유로운 시간이 한동안 마음에 남곤 하죠. 여러분에게 그런 브런치 같은 순간은 언제인가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런 쉼표 하나 꼭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아, 많은 녹턴 가운데 사실 많이 연주되지 않는 녹턴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아주 애정하는 녹턴이에요. 하, 이 엔딩은 어떤 생각으로 썼을까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밝고 따뜻했던 녹턴 뒤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어둠이 먹구름이 밀려오면서 끝을 확 맺어버리는 그런 녹턴이었어요. 작품번호 32의 2일 B장 쪽 블라디미르 아시케나지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이렇게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죠. 피어나는 푸르름 태연님이 오늘 도자기 물레 수업이 있어서 가는 길이라고 하셨네요. 도자기 물레 수업. 아, 이름만 들어도 멋진데요.

물레 이렇게 도자기 돌리면서 만드는 도자기 만드는 모습은 뭐 영화에서도 봤고 많이 봤지만 참 뭔가 멋있어요.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하사탕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정원님 마치 저의 상황을 아시는 것처럼 오프닝 멘트를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일상을 벗어나 이른 시간 기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어요. 지난주는 여러 가지 이슈로 검사를 하고 이번 주는 엄마 검사 결과 보러 가는데 저 혼자 결과 들으러 가요. 부담도 되지만 친구가 저를 만나러 와준다고 해서 같이 브런치하고 잠깐 얘기하고 저는 병원으로 친구는 일터로 가는 그런 일정이랍니다. 친구가 매번 보러 와줘서 참 고마워요. 저도 그런 친구가 되어주려고요. 오늘은 매번 제가 힘든 일 있을 때마다 한달음에 달려와주는 친구 다보기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신청 꼭 보내오셨네요. 아유 참 좋은 친구분 계셔서 좋고요. 마침 딱 이렇게 날씨 좋은데 브런치 까지 하고 가니까 좋은 결과 들으실 것 같습니다. 신청해 주신 곡 보내드릴까 들으시면서 마음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리베란테의 샤인 함께 듣죠.

리벨란테가 노래한 샤인 보내드렸습니다. 박하사탕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오늘 아주 날씨랑 잘 어울리는 곡이네요. 하늘이 아주 샤이니 합니다. 돼지가족님이 오늘 리벨란테 데뷔 3주년이라고 축하드린다고 하셨어요. 아, 그랬군요. 아, 저도 축하합니다. 리벨란테 그룹은 또 저에게도 특별하잖아요. 제가 팬텀싱어 심사를 하면서 함께 탄생된 우승팀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아주 특별한 그룹입니다. 3주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응원 드립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자가 나란히 놓여있다. 안락의자처럼 나지막하고 넉넉하다. 그래서 보는 것만으로도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이다. 서로 등을 맞댄 것 같기도 하고 어깨를 조심스레 기댄 것 같기도 하다. 오래 함께 살아온 부부의 모습이다. 굳이 기대지 않아도 이미 서로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자는 우리 부부가 하루의 태반을 보내는 자리다. 계절과 시간에 따라 우리는 의자를 들고 정원을 떠돈다. 여름에는 따가운 햇살을 피해 복숭아나무 아래로 찾아들고 햇볕이 따스한 늦가을에는 정원 한가운데로 나아간다. 우리는 정원을 떠도는 노마드다. 양떼를 몰고 초지를 따라 이동하는 유목민처럼 햇살과 꽃과 향기를 따라 떠돈다. 젊을 때는 꿈과 성공을 찾아 떠돌던 노마드가 이제 내면의 안식과 평화를 찾아다닌다. 이 의자에 앉아 하루 두세 잔의 커피를 마시는 일은 일상이 되었다. 음악을 듣고 책장을 넘기고 때로는 간단한 식사를 즐기기도 한다. 스르르 밀려오는 졸음을 애써 밀어내지 않고 낮잠에도 빠진다. 아내와 조곤조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기도 하고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있기도 한다. 말이 사라진 시간이 때론 길고 깊다. 서로에게 더 가까이 데려다주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원을 돌며 꽃들을 하나하나 살펴본다. 아내는 휴대폰을 들고 정원을 천천히 돌며 꽃들에게 음악을 들려준다. 꽃과 음악과 나비와 아내가 하나 되는 순간이다. 한여름의 땡볕 아래서 잔디를 깎고 풀을 뽑는다. 정원의 대부분의 자리를 내주고 달랑 두 고랑으로 쪼그라든 텃밭이지만 그래서 더욱 정성을 쏟는다. 몸을 쓰고 햇볕을 듬뿍 쬐니 밤에 잠이 깊이 든다. 깊어진 것이 어디 잠뿐이랴. 아내는 우리의 대화가 예전보다 깊어지고 길어진 것은 내가 상담학을 공부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태도가 좋아졌다고 추켜세운다. 상담의 기초 중 기초는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다. 그전에는 상대의 말이 좀 길어진다 싶으면 내 입에서 그래서 결론이 뭔데? 라는 말이 튀어나오기 일쑤였다. 성격 탓도 있겠지만 매사에 쫓기듯 사는 일상의 조급함이 상대 이야기를 느긋하게 들을 마음의 여유를 허용하지 않은 탓이 클 것이다. 상담 못지않게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정원이다. 앞산 능선을 넘어가는 해는 서두르지 않고 정원 풍경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듯 그늘을 들이운다. 그늘이 정원 한가운데까지 밀려오면 길지 않은 하루가 저물어간다. 내 마음이, 영혼이 정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우울과 분노, 증오와 강박 등이 발붙일 여지가 어디 있겠는가.

로베르트 슈만의 가곡집 미르텐의 꽃 가운데 휘트몽 헌정을 프란츠 리스트가 피아노 독주곡으로 편곡한 버전이었죠. 헌정 보내드렸습니다. 예프게니 키신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김현호의 책 꽃을 보다 마음을 듣다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참 아름답지 않았나요? 나란히 놓인 두 개의 의자,

굳이 기대지 않아도 이미 서로를 지탱하고 있다는 표현이 저는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바쁘고 치열하게 살던 시절엔 미처 몰랐던 것들이 있죠.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관계,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여유와 배려, 정원을 천천히 돌면서 꽃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오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겠죠. 조금씩 내려놓고 조금씩 느긋해지려는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할 테니까요. 그리고 평생 동안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또 어느 부분 희생한 그런 것들이 쌓이면 나중에는 그런 관계가 저절로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 후반을 그리고 계신가요? 혹은 살고 계신가요? 아까 전에 라시님이 또 이런 사연도 보내오셨는데 어제 저녁에 걷기 하는데 집 앞 놀이터에서 한 어르신 부부께서 그네에 앉아서 한가롭게 보내시는데 전화기 가져오셨으면 한번 줘보세요. 너무 멋지셔서 사진 찍어드리고 싶어요. 하고 전화기를 받아서 두 컷 찍어서 보여드렸더니 잘 나왔다고 좋아하시면서 감사하다고 하셨답니다. 그 노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그려졌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세월을 함께 보내서 정말 그 하나의 그림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노부부들의 모습을 보면 잘 살아온 노부부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다움. 그지 없죠.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저 같으면 그냥 아유 참 보기 좋다 하고서 지나갔을 텐데 전화기 줘보세요. 사진을 찍어주신 우리 라시님의 따뜻한 마음도 참 예쁘시네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아마도 저희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처음 들려드리는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프란티셰크 마테이 힐마르라는 작곡가입니다. 19세기 체코를 대표하는 작곡가 힐마르가 위고의 소설 노트르담 드 파리에 등장하는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에게 영향을 받아서 작곡한 폴카 음악이에요. 폴카 에스메랄다. 이 곡을 바츨라프 노이만이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참 기분 좋은 음악이었죠. 힐마르의 폴카 에스메랄다 보내드렸습니다. 바틀라프 노이만이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자, 체코 오늘 전국 감상 우리가 지난 거의 2주 남짓한 시간 동안 함께 했었죠. 드볼적의 슬라브 무곡 두 개의 OP48과 OP72를 다 들었는데 8곡씩 오늘은 그 모든 슬랍

무곡의 마지막 곡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슬라브 무곡 전곡 여정을 마무리하는 곡답게 이 음악에는 우아함과 또 서정 그리고 어딘가 깊어진 감정이 함께 담겨 있는데요. 그라치오조 엘렌토라는 템포지시처럼 왈츠를 떠올리게 하는 부드러운 움직임 속에서도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작번호 72가운데 여덟 번째 곡 A플랫 장조 그라치오소 엘렌토 마논 트로포 꽈지 템포디 발스. 아, 템포지쇼가 굉장히 길죠. 쿠르트마소가 주연은 라이프시히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마지막 곡은 감정의 과장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따뜻한 시선으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듯한 그런 마지막 곡으로 참 어울리는 그런 음악 이었습니다. 자, 오늘까지 이렇게 드볼적의 슬라브 무곡 전곡과 함께하면서 춤곡 안에 담긴 슬라브 특유의 또 열정과 서정, 인간적인 온기를 함께 느껴봤는데요. 이 흥겨움 속에서도 늘 어딘가 그리움과 향수를 품고 있던 드보르작의 음악이 우리 일상에도 따뜻하게 스며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요,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에 큰 영향을 주었던 작품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을 새롭게 만나보겠습니다. 집시 음악 특유의 자유로운 리듬과 뜨거운 정열, 또 브람스만의 묵직한 낭만이 담긴 또 다른 무곡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이어질 새로운 음악 여행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2: 남필숙님이 사연 보내오셨네요. 여지껏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희귀 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고 우울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이 곡은 제가 40년 전 처음으로 클래식 음악에 눈을 뜨게 해준 곡인데 저도 윌리엄 텔처럼 씩씩하고 담담하게 살아보려고요. 보내오셨습니다. 많이 우울하실 텐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음악과 함께 마음 건강하게 잡으시고 꼭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은 힘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신청해 주신 곡 로스니 오페라 윌리엄 텔 가운데 서곡 보내드립니다. 폴 파레가 지휘하는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띄우고요. 오늘 1부 마지막 곡입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와글와글 음악 퀴즈와 함께 다시 만나죠.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2: 기프트
1: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2: 판촉물 굿즈는 세종 기프트
1: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2: 세종 기프트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1: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1: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1: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5: 쇼핑몰 오픈

0: 맞췄어요? 그럼 당연히 구스팔로셀러스.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구스팔로셀러스.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구스팔로셀러스.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정근 작시, 이수인 작곡 구름, 소프라노 이미경의 노래 그리고 김민혜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워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8: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9: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1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2: 네.
1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1: 맥스 안 터져요.
1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1: 맥스 안 터져요.
1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6: 관절 연골이 걱정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차이콥스키 챔버 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가 열립니다. 한주헌의 지휘로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무소로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등을 들려줍니다. 6월 10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팬텀 싱어 출신 테너들의 정통 클래식 공연 팬텀 포 테너스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테너 김민석, 서영택, 정필립, 진원 그리고 김광현이 지휘하는 코리아 쿱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입니다. 아드리엘 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디 오리지널 공연이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협연으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 5번 황제가 연주됩니다. 6월 13일 토요일 오후 5시 남양 성모성지 대성당입니다. 김보미 지휘의 수원 시립합창단 공연을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소프라노 배정현, 바리톤 김동규, 라퓨즈 플레이어즈 그룹과 오르간 피아노 연주가 함께하죠. 4A 레퀴엠 등을 노래합니다.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수원 SK아트리움 대공연장입니다. 끝으로 비올리스트 김상진, 피아니스트 김규현의 듀오 리사이틀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슈만, 하이든, 브람스 그리고 작곡가 류제준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을 들려줍니다. 6월 20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챔버리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마그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키 쿠라모토의 피아노 연주로 레이크 루이스 호수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안 가봤는데 이 곡 들으시면서 우리 피디님이 아, 이 호수가 그렇게 아름답다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 가봐야겠어요. 이 아름다운 멜로디가 떠오를 만큼 아름다운 호수인가 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좀 특별한 곡인데요. 아까 전에 공연 소개에서도 언급이 되었었죠. 피올리스트 김상진과 피아니스트 김규현의 듀오리스트 사이트에서 우리 현대 작곡가 류재준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그런 작품들을 들려드린다고 이렇게 안내를 했었는데요. 작곡가 류재준은 폴란드의 거장 펜데레츠키에게 사사하면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대 작곡가입니다. 류재준의 음악은 현대음악 특유의 차가운 실험성보다는 깊은 서정과 또 인간적인 호흡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참 특별합니다. 강렬한 긴장 속에서도 끝내 아름다움을 향해 나아가는 음악. 그게 바로 류재준 음악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국제적인 찬사를 받은 교향곡 1번 진혼교향곡. 저도 초연 때 갔었는데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고요. 또 바이올린 협주곡, 첼로 협주곡, 또 깊은 서정성과 강렬한 드라마를 담은 그런 많은 관현악 작품들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서울국제음악제의 음악감독으로도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와도 인연이 있습니다. 2011년에 서울국제음악제의 폐막 공연에서 라흐마니노프의 새 피아노 협주곡 5번 아시아 초연에서 저를 솔리스트로 추천해 주셨던 또 특별한 인연이 있죠. 제가 이 비올라 소나타를 오늘 소개하려고 이 곡을 작곡가의 말로 뭐라고 소개를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카톡을 보냈더니 이 형님이 청중과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 연주자를 극도로 괴롭히는 작품? 이렇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4악장으로 되어 있는 비올라 소나타인데요.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스케르초, 또 3악장은

닌나난나, 4악장은 피날레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3악장 닌나난나는 자장가를 뜻하는 말인데요. 오늘은 그 3악장 닌나난나를 함께 듣겠습니다.

류제준의 비올라 소나타,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그런데 3악장 닌나난나 보내드렸습니다. 아, 듣다 보니까 이렇게 단순한 자장가를 넘어서 삶의 고요한 순간과 또 내면의 평화를 들려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6월 20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챔버에서 열리는 작곡가 류제준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 비올리스트 김상진과 피아니스트 김규현이 함께하는 듀오리 세트를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BS 마그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10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정답과 관계없이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500번째, 1000번째, 2000번째 분들에게는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또 퀴즈의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춰주신 세 분께는요. 한스케이크에서 케이크를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네 곡의 힌트막과 함께 정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시거나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비공개, 비밀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힌트막 보내드릴게요.

오늘 퀴즈 첫 번째 힌트막으로 베네치아 야상곡을 론더 베네치아노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론더 베네치아노는 베네치아 출신의 작곡가 잔 피에로 레베르베리가 만들었습니다. 이탈리아 음악학교 졸업생을 주축으로 결성한 챔버 오케스트라인데요. 이들이 연주한 이 베네치아 노트르노, 베네치아 야상곡은 무리를 떠다니는 곤돌라 위에서 밤의 뱃놀이를 즐기는 풍경을 묘사한 곡입니다. 오늘의 정답은 베네치아는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또 베네치아 이렇게 보내오십니다. 해보시면 그렇게 단순하게는 안 내잖아요, 저희가. 자, 오늘의 정답은요. 물, 곤돌라, 뱃놀이와 깊은 관련이 있고요. 또 이탈리아 항구 도시 베네치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두 번째 힌트 막도 들어보시죠.

오늘 퀴즈 두 번째 힌트막으로 테오도르 코트라우 작곡의 산타루치아 보내드렸습니다. 테너 주세페 디 스테파노의 노래였습니다. 남영란님이 오늘 퀴즈 선곡들이 시원시원하네요 하셨고, 안데르센님은 오늘은 퀴즈 답을 아예 생각 안 하게 하는 음악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음악을 듣다 보니까 퀴즈를 풀고 있는 건지, 아 그냥 좋다 그렇게 하게 되셨나 봐요. 이 테오도르 코트라우는 이탈리아 음악가이자 언론 출판인이죠. 그가 직접 나폴리 전통 민요를 체보하고 거친 나폴리어 가사를 부드러운 이탈리아어로 번역해서 바르카롤라, 뱃노래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는데요. 이 곡이 바로 산타루치아입니다. 나폴리만의 아름다운 항구도시 보르고 산타루치아를 찬미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오늘의 정답은 베네치아에서 많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산타루치아, 오 솔레미오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합니다. 아, 참 행복해 보이죠. 베네치아에서 이 사람들을 보면. 자, 정답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힌트 막 드릴게요.

자, 오늘 퀴즈 세 번째 힌트막으로 함효영 씨 홍난파곡 이것의 노래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것의 노래를 테너 최승원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제가 한 1년 주기로 한 번씩 이 퀴즈하다 실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다가 정답이 튀어나와 버리는 그런 실수를 제가 보니까 1년 주기로 한 번씩 하던데 제가 할 때가 됐거든요. 지금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함효영 시인이 27세, 27에 강릉에 갔다가 아름다운 풍광을 보고 시를 지었죠. 평소 친분이 있던 홍난파 작곡가가 그 시에 곡을 붙여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자, 곡 제목에도 있는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힌트만까지 듣고 정답 보내신 분들 이제 많이 계신데요. 혹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 다리 힌트. 자, 오. 아유, 제가 왜 웃었냐면요. 제가 외나무다리 힌트에 제발 이제 노래 넣지 말라고 지금 부탁을 드렸는데, 오랜만에 노래를 넣으셨는데, 그 노래가 뭐냐면요. 오늘의 정답이 들어간 대표적인 옛 가요들이 있죠. 눈물 젖은 두만강의 첫 가사. 아,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 이것. 또 목포의 눈물의 첫 가사 이것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저는 이 목포의 눈물은 멜로디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두만강은 멜로디를 알죠. 아주 구성지게 저희 아버지가 잘 부르셨던 곡입니다. 또 어업 노동요이자 민요인 뱃노래도 있어요. 오늘의 정답인 이 사람들이 다 함께 노를 저으며 만선을 기원하고 흥을 돋구던 대표적인 노래죠. 또 이것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도 있죠. 참 정말 공감을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속담이에요. 정말 막 너도 나도 아는 척하고 말 보태면요 결국에는 일일 그르치게 됩니다. 배를 부리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뜻하는 오늘의 정답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정답 보내주고 계신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힌트만. 아유, 뭘 노래를 하라고 하세요. 네. 두만강까지 제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힌트막은 뛰어난 비올라 연주자이기도 했던 앙리 뷰에땅의 곡입니다. 우리에게는 바이올린 협주곡, 또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참 유명하죠. 비올라 소나타 B플랫 장조 이 곡도 참 아름대요. 그 가운데 2악장을 준비했습니다. 1악장 마이스토소 알레그로, 그리고 3악장은 스케르잔도 알레그레토. 이거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1악장 마이스토소는 위엄 있게, 권위 있게, 그러면서 빠르게. 3악장은 스케르잔도 알레그레토. 익살스럽게 하면서 적당한 빠르기로.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2악장은 바르카롤라 안단테 콘 모토. 뱃노래를 뜻하는 바르카롤라. 그리고 움직임을 가진 느린 템포 안단테 콘 모토. 바르카롤라는 바로 오늘의 정답인 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오늘의 정답이 무엇인지 음악이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십시오. 두 글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세 글자로 보내주신 분들도 정답으로 간주해 드립니다. 마지막 힌트 음악 드릴게요.

0: 참 아름답죠. 마지막 힌트 음악이었습니다. 앙리 뷰땅의 빌라 소나타 B플랫 장조 작품 36 가운데 2악장 바르카롤라 안단테 콘 모토를 노부코 이마이의 비올라 그리고 로제 비뉴얼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어떤 그리움님이 다음 생에는 뱃사공이 돼요. 아, 이제는 말해도 되죠. 오늘의 퀴즈 정답은 바로 사공이었습니다. 사공. 네, 어떤 그리움님이 다음 생에는 뱃사공이 되어 정원님을 태우고 연주여행을 다니고 싶어요. 와, 이 사연이 너무 감동적이라서 제가 계속 읽고 있었어요. 제가 피아노는 너무 무거우니까 멜로디온이라도 들고 가서 우리 어떤 그리움님과 함께 배로 하는 연주여행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네요. 뱃사공. 정답과 관계없이 퀴즈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 모바일 쿠폰 드리는데요. 500번째 문자 보내주신 1483번님, 1000번째 문자 참여해 주신 4685번님, 그리고 2000번째 문자 보내주신 7865번님 세 분 다 뭐 사공, 뱃사공, 뱃사공 이렇게 정답 맞춰주셨고요. 그리고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춰주신 세 분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쿠폰 케이크 교환권 드리는데요. 받으실 세 분은 2147번님, 7559번님, 7153번님 이렇게 세 분은 케이크 교환권 받게 되시겠습니다. 그 외에 당첨되신 10분께는요. 개별적으로 당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방송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음악 퀴즈였습니다. 제가 쑥스러움이 많아서 노래를 이렇게 공개적으로는 못하지만 잠깐 음악 나가는 사이에 혼자 두만강 앞부분을 한번 불러봤거든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달빛 산책님이 정원님 퀴즈할 때 실수로 정답 말하는 거 기다리고 있으시대요. 왜요? 제가 얼마나 그거 하고 나면은 머리 쥐어뜯고 입을 킥하는데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정답이 한 번 폴란드였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폴란드 녹음 다녀와가지고 그냥 대차게 퀴즈 초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중반쯤에 폴란드하고 말을 해버렸죠. 아니에요. 그런 실수 다시 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4년이 넘은 베테랑 DJ니까요.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탈지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4: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5: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4: 하이퍼스.
6: 잘 돌아갑니다.
7: 잘 돌아갑니다.
8: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9: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10: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1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5: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구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5: 구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구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7: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8: 이 벤노래 하면은 떠오르는 작곡가가 있죠. 가브리엘 포레인데요. 포레는 베네치아의 곤돌라 노래에서 영감을 받아서 13곡이나 되는 벤노래들을 작곡했습니다. 물결처럼 흔들리는 그런 리듬과 부드러운 화성으로 아주 서정적이고 세련된 곡들을 13곡이나 썼는데요. 이 음악들은 포레의 음악 세계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음악들이에요. 오늘은 마지막 곡으로 포레의 바르카롤레 1번 A단조 준비했습니다. 파스칼 로제의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 와일드싱이 개봉 전부터 인기네요. 영화는 90년대 활동한 가상그룹 트라이앵글과 비욘의 발라더 최성곤이 주인공인데요. 일찍부터 음원을 발표해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엔 팬카페까지 생겼더라고요. 트라이앵글 팬클럽은 빨초파 부대, 최성곤 팬은 곤주들. 영화에서도 요즘 유행하는 역조공 카페를 열어서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네요. 넷플릭스 공포 시리즈 기리고도 화제입니다. 극중 소원을 이뤄주는 앱 기리고를 실제로 출시했는데 엄청난 다운로드를 기록했다고 해요. 관객들은 지워도 앱이 안 지워진다, 너무 무섭다 리뷰를 남기며 과몰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영화와 사랑에 빠지는 방법도 다채로워지는 것 같죠? 영화를 즐기는 또 하나의 시간,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6월의 강디. 6월 2일의 강디네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첫 곡으로는 영화 와일드싱 중에서 들었습니다. 트라이앵글의 러브 이즈. 박지연님 목소리가 오늘따라 너무 상큼하네요. 이 더워지는 날씨에 딱이네요, 딱. 예전에도 과몰입하는 분들 있긴 했죠. 영웅봉색에 과몰입해서 성냥개비 물고 다니고 탑건이 인기일 때는 선글라스랑 항공점퍼도 엄청 유행하고요. 타이타닉은 아직도 과몰입이 안 끝난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배만 타면 뱃머리 앞에 가지고 둘둘씩 짝지어서 그 모습을 재현하죠. 네, 팔 벌려가지고 서고 디카프리오가 이렇게 허리 잡아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 네, 요즘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영화 속 세계관이 현실로 확장되는 재미가 또 있잖아요. 부캐라고 해야 되나? 그쵸, 예전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냥 오정세면 오정세 그건데, 오정세가 영화에서 나오는 그 있잖아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최성곤 뭐 그 3인조 그룹 트라이앵글, 이렇게 영화 속 가상 아이돌의 활동이 이토록 진심일 줄이야. 참고로 트라이앵글 한정판 포카 중에서 홍일점 멤버 도미의 포카가 가장 인기였다고 합니다. 재밌다. 재밌네요. 9936님, 저는 이 시간에 외근 나오는 게 너무 좋아요. 드라이브 하는 기분이거든요. 오늘도 채훈과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카르페디엠 16님, 길이고 너무 무서워서 보다가 껐어요. 너무 무서워요, 하셨습니다. 그러게, 왜 보셨어요? 왜 도전하셨어요? 라큐님, 체험에 과몰입하는 방법은 소개된 영화들 찾아보기죠. 아, 그런가요? 네. 여러분도 혹시 영화가 너무 좋아서 과몰입했던 추억 있으신가요? 나눠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저도 떠오르는 게 좀 있긴 한데 저는 일단 안 가르쳐 드릴래요. 여러분 하는 거 봐서. 그리고 그렇게 하실 말씀들 있으시다면 문자메시지 번호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워플은 무료입니다. 최음에 과몰입하는 방법, 저는 레인보우 들어와서 놀기 같은데. 네, 최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많이 놀러오세요.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AI가 다 해줘.

네, 두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전도연 배우가 참 귀여웠죠. 내 마음의 풍금, 살리 마을의 아이들, 이어서 아비정전 Always in my heart 였습니다. Always in

하얏트. 곡은 참 서정적인데 이 곡이 흐르던 장면은 슬펐어요. 아비가 끝내 엄마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올 때 흐르던 곡이었죠. 기억나세요, 장면? 평생 마음 둘 곳이 없어 방황하던 그런 외로운 아비의 심정이 느껴지는 명장면, 명곡이었습니다. 아참,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 하나가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네, 저희 CBS와 최영음의 그쵸? 영특하고 젊은 제작진 몇몇이 모여서 따로 이거 유닛이라고 해야 되나요? 따로 유튜브 채널을 하나 굽고 있습니다. 네. 네, 빵 굽듯이 굽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말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했었는데 이름하여 영사배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입니다. 제가 별명이 이제 이 CBS 안에서 사랑꾼이다. 근데 주변에서도 사랑에 관심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늘상 사랑을 모르겠다. 사랑이 너무 어렵다. 사랑을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는 프로그램 어떨까? 영화를 매개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랑에 대해서 한 수씩 배워보는 거 어떨까? 스몰 토크도 하고 또 그들만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사랑론 같은 것도 들어보고 또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배울 수 있는 건 배워보자 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6월 9일 화요일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화요일날 저녁에 첫 편이 올라가요. 네, 벌써 녹화는 거의 한 8회 중에서 6회를 마쳤고요. 네, 게스트 분들은 일단은 비밀? 비밀입니다. 네. 네. 어마어마하다. 네, 요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화 과몰입 어디까지 가봤나 하고 여쭤봤더니 5047님, 전 상견니에 과몰입해서 노래 들으면서 버스 타기랑 포토북, 소설책, DVD까지 다 샀어요. 영화 드라마만 수십 번씩 봤네요. 하셨습니다. 아, 그 정도로요? 오, 영화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요건 못 봤네요. 1992님, 저는 예전에 영화 아저씨에 과몰입해서 한동안 거울 보며 머리 자르는 장면을 몇 번이나 따라해봤어요. 기르면 또 자르고 기르면 또 자르고 그런 거예요. 새콤달콤님, 겨울왕국 흥행했을 때 눈 오는 날 엘사처럼 레디고 하며 걸으니 조금 덜 추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과몰입 한 번씩은 다 해봤네요. 이상민님, 재난영화 보고 나면 지구 종말할까 봐 진심으로 걱정했던 과몰입. 맞습니다. 이런 거 다 한 번씩 과몰입해보죠. 오초의 법칙님, 전 지브리 영화에 빠져있을 때 애니메이션 회사에 취업한 적이 있어요. 생각보다 너무 빡센 현실에 도망치고 말았지만요. 맞아요. 과몰입하면 직업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7603님, 천장지구요. 30년 전에 학창시절에 비디오 복사본 돌려봤던 한 20번 넘게 보고 반 아이들 돌려보고 지포 라이터와 캔맥주 옥상에서 뿜던 기억들. 유덕하와 5000년이 주연이었죠. 하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거 완전 빠져가지고 그 홍콩 영화 그 음악 주제가 가사를 홍콩말로 다 외우지 못하고 한국어 자막 버전으로 외워가지고 막 부르고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 완전 과몰입이었죠. 또 많은 남자분들은 그 아까 주윤발님도 얘기했지만 비트 과몰입하셨던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 많이 배우고 머리 길러서 이렇게 한쪽 눈

가리구 많이들 하지 않으셨나요?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는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노래 들을까요? 영화 세시봉 중에서 픽처링은 우크렐레 피크닉, 강하늘의 조개 껍질 묶어 이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최악이 되어버리는 한 여자와 세 명의 남자가 데이트를 하며 벌어진 이야기, 김종관 감독의 영화 최악의 하루 중에서 듣겠습니다. 산울림의 너의 의미.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역시 여기 청취자분들 중에서 또 게시판에 제 팬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너의 의미, 산울림의 너의 의미 김창환님 목소리가 딱 나가니까 저 예전에 드라마에서 그 했던 단편 드라마에서 단막극이라고 하나요? 주말 드라마 떨리는 가슴이라는 드라마에서 또 이거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였어가지고 제가 나왔지만 거기서 이 음악이 나왔었고 저도 부르고 김창한 선생님도 또 소시적에 노래를 좀 불렀던 사람으로 나와서 이 노래를 부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약간 추억에 젖었었는데 얘기해 주시니까 반갑네요. 감사합니다. 영화 과몰입 사연들 많이 오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남현선님 선곡 두 곡 다 너무 좋아요. 막 판관 포청천에 과몰입했었다. 막 이렇고. 아, 저는 제가 과몰입했던 건 다 너무 진짜 동심 가득해가지고 너무 부끄러워요. 네. 저는 어렸을 때 만화에 과몰입을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같은 거, 모래요정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막 요술공주 이런 거.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필통에 있는 그런 연필들 그런 거 맨날 화장실에 가가지고 하나씩 돌려보고 그랬어요. 어느 게 요술봉일지 모르니까. 네, 흑역사인가요? 흑역사입니다. 귀엽지 않나요? 어렸을 때? 너무 엉뚱했나? 장미진님, 전 클래식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30번도 넘게 봤는데 너무 과몰입한 나머지 술김에 주인공 시점으로 일기를 써놨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 정도로요? 다음날 정신 차리고 완전 이불 킥 하셨습니다. 오, 그 정도로. 네. 아, 뭐야, 한번 미쳐보고 싶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완전 클래식에 미쳤었네요. 서원님, 중경상님의 과몰입해서 왕페이 머리로 잘랐다가 쫓겨날 뻔했어요. 왕페이는 이뻤는데. 네. 커트병 도지죠. 커트병. 그건 정말 뼈 말라서 정말 얼굴 조금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약간 그, 그녀만의 그 포스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죠.

네, 준경상님 가머리 카면 비누랑도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성우님이었나? 네, 맞나요? 상로스님, 아 좋다. 아점 먹고 커피 한잔하며 체험 듣는 요 시간. 푸른 하늘, 바람 다 좋네요. 짱바님, 오늘은 냉면 먹을 날씨네요. 네, 영화 신세계 버전으로 하자면 거참 냉면 먹기 좋을 날씨네 하는 거죠. 이번 주 영화 공연 선물입니다.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 5 예매권 드립니다. 보니의 새 친구로 스마트 태블릿이 등장했어요. 전에 없던 위기를 마주한 장난감들이 다시 뭉쳐서 예측 불가한 여정을 함께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미술 영재에서 화가이자 작가로 멋지게 성장했죠. 전희수 작가의 따뜻한 작품을 볼 수 있는 미술 전시. 소중한 사람에게 전희수 특별전 초대권 드립니다. 고향 어울누림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작품 고르셔서 토이 혹은 전희수 적어주시고 본인 성함도 꼭 적으셔서 신청해 주세요. 신청은 생방 기간 동안만 문자로 받습니다.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0074님 신청곡 들을게요. 취사병 전설이 되다. 미각 보이지 노래 신청해요 하셨네요. 새로운 6월도 파이팅 하셨습니다. 요즘 이 드라마 취사병 전설이 되다 엄청 화제죠. 왕사남 박지훈 배우가 왕사남에 이어 전설의 취사병으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황홀한 맛을 표현한 장면들이 그 영상들이 끝내주죠. 미각 보이지의 마이 플레버 들려드리고요. 한 곡 더 이어갈게요. K-POP 데몬 헌터스 소다팝입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남현사님, 토이스토리 하니까 생각나는 추억. 초딩 때 토이스토리 보고 집에 있는 인터폰한테 말 걸었어요. 하셨습니다. 네, 동심 가득하시네요. 네, 저랑 약간 비슷한 과 같으신데요. 네, 2646님, 사랑과 영혼 보고 도예과에 진학해서 도자기 몰래 돌렸는데 뒤에서 잡아주는 남친이 없더군요. 몰래 돌리기도 영화처럼 쉽지 않았고요. 남은 건 굵직한 팔근육뿐 하셨습니다. 그 남친은 없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잘 살고 계신가요? 어떻게? 안부가 궁금한데요. 맞아요. 영화 같지가 않아요. 현실은. 그런 말 있잖아요. 막 영화에서 보면은 비행기에 옆좌석에 항상 운명 같은 사람이 타고 사고가 나도 막 이렇게 뭔가 여행지에 가면서 뭐 이런 로맨스 막 이런 거 꿈꾸는 사람들도 막 많잖아요. 영화 보면서. 그런데 막 그런 말 있죠. 비행기에는 멋진 남녀가 타지 않는다. 내 옆자리에는 멋진 남녀가 타지 않는다. 멋진 남녀들은 다 걸어다닌다. 해외에 가지 않는다. 막 이런 이야기들 있습니다. 네.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합니다. 9493님. 오늘은 세상 사랑스러운 딸의 21번째 생일이에요. 이 글이 소개되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세은아 생일 축하하고 사랑해 하셨습니다. 최근 딸이랑 같이 보고 세은이가 푹 빠진 영화 네 마이클에서 블레밋 온 더 부기 신청해 봅니다 하셨네요. 0602님 강희씨 전 오늘 생일이에요. 아이들이 저녁을 기대하라는데 이 솔직히 살짝 기대돼요. 축하 음악 보내주시면 진짜 큰 선물일 듯해요 하셨습니다. 사랑 받으시네요. 우선 9493님 신청곡 딸 세은이가 푹 빠진 영화 마이클 중에서 잭슨스의 Blame It on the Boogie 듣겠습니다.

0: 네,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마이클 보고 CD 사서 차에 장착 매일 듣습니다. 조은지님. 맞아요. 네, 그 영화 보고 나서 저도 알고리즘이 그렇게 돼버려서 요즘 정말 생전에도 인기가 너무 많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한껏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클 잭슨. 그렇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집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 문화 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서울사 2번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테롤.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7: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8: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9: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0: 절세의 왕 절정.
11: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2: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3: ISA는 삼성증권이다.
14: 투자 전 상품 서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7: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8: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7: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8: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9: 큐.

여러분 어느덧 끝곡 띄울 시간이네요. 점심 뭐 드실지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의 끝곡입니다. 문폴 중에서 토토의 아프리카 띄우면서 전사드릴게요. 내일에서 만나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0: 잘못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가끔, 그러니까 가끔 말이죠.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계좌 잔액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출금 내역을 다시 계산해 볼 때, 카드 사용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커서 지출 내역을 의심의 눈초리로 살펴볼 때, 이거 전산 실수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고서 이럴 리가 없다! 하지만 결론은 언제나 내가 썼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펑당 펑당 돈 빠져나가는 그 구멍이 내가 잠시 빠져있던 행복의 군영이었다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단골 변명이 있지요. 내가 뭐 맨날 그러나? 어? 그냥 나를 위해서 그냥 소소하게 여러 번 그냥 행복 쇼핑을 소소하게 계속 여러 번 했는 건데. 소소하게 행복하고 싶은 화요일, 지금 어디에 지갑과 마음을 활짝 열어보고 싶으세요?

0: 아유는 잘못했습니다. 누가 또 가끔이라 그랬니? 누가 가끔이라 그래? 가끔 아니고 매달. 0560 너도 나도 항상이라면서 가끔 아니라고. 명쾌한 결론 내가 썼다. 1939님 아유 잘 생각해봐요. 보이스 휘신 당한 건 아닌지. 왕눈이님 이번 달 카드 명세서 보다가 40만 원의 출처를 몰라서 오전 내내 생각했어요. 드디어 찾아냈어요. 이변은 없어요. 무지성으로 쓸 때 있잖아요. 정말 그런 핑계 대지 마요, 여러분. 그 돈 다 내가 썼어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숭실 사이버 대상
2: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3: 숭실력자
2: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3: 쏴
2: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사이버대
4: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걸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1: 역시 맞다 나를 지어 맞다
2: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박물님이 신청하신 쿨 루시퍼의 변명 서태지와 아이들 난 알아요. 그 돈을 내가 다 썼다는 걸. 내 카드 명세서 보신 우리 엄마. 길바닥에나 앉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엄마, 저 마흔이에요. 알아서 하겠습니다. 너가 마흔이니까 내가 이 얘기를 더 하는 거야. 애라면은 모르겠는데, 응? 마흔까지 돼가지고 이게 뭐냐? 라고 5856님의 어머니께서 이게 다 가르침이에요. 아껴 써라. 우리는 좀 더 돈 쓰는 거에 대한 교육도 참 필요한데, 그죠? 저축하고 이런 것들도 좀 배우고, 뭐 국영수만 그렇게 잘한다고 밥을 먹나요? 응? 금융에

대해서도 아껴 쓰고 저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해야지 그잖아요. 아우 참 배울 게 많은데 너무 그런 거를 몰랐어. 그냥 돼지 저금통에 저금하는 것만 알았지. 아우 그거를 또 내가 못 쓰고 엄마가 자꾸 가져가고 이러고 또 뭐야 세배하면은 세배는 내가 했는데 돈은 엄마가 챙기는 그런 구조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남 탓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랬다. 그래서 내가 번돈 내가 막 쓰고 그러고 싶은 그런 감정에 휩싸이지만 그러면 다음 달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난리 났구만. 통장 뒤집어 보면 구멍이 있음. 초록이님. 그러니까 통장에 군형이 있으면 돈이 글로 새나요? 참 그런 거였으면 꿰매라도 볼 텐데. 야, 이놈의 돈. 7963님, 고추도 넘어지지 않게 끈 묶어야 하고 풀도 뽑아야 하는데 너무 덥네요. 그늘에서 커피 한 잔의 소확행을 느끼고 싶어요. 그래요. 커피 한잔 드릴게요. 모든 것이 땀을 동반하지 않으면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7455님이 신청하신 소녀시대 라이온하트 트와이스 하트 쉐이커.

0: 일기예보 인형의 꿈 김현성의 소원 5802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화이트님이 요새 사장님이 금연한다고 선언하신 지 한 달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서로 눈치 보면서 조심하라고 농담 섞인 말들을 했거든요. 얼마 전 일하면서 진행이 잘 안 되니까 사장님이 짜증을 엄청 내시는 거예요. 아 그냥 그러지 마시고 담배 피우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한 달 넘게 참으셨으니까 금연 가봅시다요 사장님. 어우 그래도 고맙네요. 아 물론 그렇다고 아유 그럴 거면 담배 피세요 이럴 수는 없겠지만은 뭐 이렇게 뭐지 뭐 사탕 같은 거를 주면은 조용해진다는데 먹이를 투척해봐요. 막 예민해지고 그러면 젤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우리도 젤리를 자꾸 나도 갖다 놓잖아요. 험악해지고 이러면 젤리 먹어라 이러고 먹으면 다들 온순해지거든요. 성래님 수영님 여긴 LA 방송 들으면서 쇼핑 나왔어요. 아 난 여기 사신다고. Oh, no, 인천에서 여기로 한 달 지내고 가렵니다요. 방송도 잘 듣고 한국 정보도 들으면서.
1: 한국 정보를요? 한 달 만에.
0: 아니 한 달 안에 한국 정보 너무 많이 달라질까 봐 너무 두렵습니까?
1: 아 근데 덥죠? 거기 지금? 엄청 더울 텐데 시원하게 해수욕도 하시고 응? 해변에 가서 이렇게 하시고 거기 그런 것도 있던데 해변가에 막 육체미 뽐내는 젊은이들 있는데 그런 데 가서도 젊은이들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하고 오세요. 걱정 마세요. 한국 한 달 동안 그렇게 정보가 많이는 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정보를 원한다면 저희 방송은 꽝이에요. 우효의 민들레 0707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4: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5: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6: 신축도 리모델링도
7: 경동하우징.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8: 빌딩앤리치.
7: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8: 빌딩앤리치.
6: 신축도
9: 리모델링도
10: 경동하우징.
1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청년케어.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9: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0: 광고 전에 한로로 정류장 들으셨고요. 안병숙님이 신청하신 윤종신 팥빙수 듣고 2부에 올게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 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 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유엔의 파도 김계월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쥬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잠깐만 지금 32도 찍을 것 같은데요? 아 뜨거! 진짜 이 와 지금 6월하고도 2일인데 왜 아, 뜨거 뜨거 뜨거 밖에다가 차 세워놓으면은 아우 계란 후라이 하나 아닌데 지글지글지글인데 원타임 김정민 푸푸푸 주인님이 신청해 주셨고 더워서 포지션 선모 타임 아우 세상에나 마상에나 아니 지금 6월 2일인데 32도까지 올라가면은 한여름에는 40도 갈 것만 같은데 올해 진짜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한다 핸들 그게 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와우 진짜 더워요. 벌써부터 이 정도면 올여름 어떨지도 모르겠다고요. 얼마나 더울지 감도 안 옴. 이런 날엔 그냥 집에서 선풍기 강으로 틀어놓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보내야 하지 않겠어요? 그쵸. 수박 썰어가지고 먹으면서 선풍기 이거 하면서 그거 안 한 지 오래됐죠 여러분? 그런 거 꼭 켜고 넘어가야지. 선풍기가 좋아한다고. 선풍기도 아 날 사랑해 주는구나. 에어컨 생겼다고 나 무시하는 줄 알았는데 아직 나랑 놀아주는구나. 이러면서 가전제품들도 다 사랑을 주고 그러면은 걔네들이 쑥쑥 잘하진 않지만 암튼지간에 잘 돌아가고 그래요. 다 무생물이래도 이게 어 이쁘다. 우리 저기 뭐야 우리 무생물 여기 우리 CBS에 되게 오래된 컴퓨터들 있거든요. 얘네들 맨날 쓰다듬어줘서 지금 뭐 한 30년 쓰는 것 같아요. 앞으로 30년도 거뜬합니다. 어이구 그래 네가 이렇게 어이구 그래 글자도 보여줘. 어이구 색깔도 나왔네. 세상에나 어이구 이렇게 오래됐는데 이렇게 일을 하고 있네. 이 더운 날 사우나 갔다가 시원한 콩국수 먹고 집에 들어가면서 듣고 있어요. 쫑이님. 이런 더운 날 사우나 가서 뜨겁게 지진 다음에 냉탕에 쫙 들어가 봐요. 한기 와요. 밖에 나가서 더운 줄 모른다고요. 제가 여름에 최고 휴가가 그거예요. 뜨거운 데 갔다가 냉탕으로 갔다.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고 착 나오면은 그냥 한기가 들어가지고 시원해. 하루 종일. 5887님 신난다. 일할까요? 놀까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결정할 수도 없는 거를 뭘 나한테 묻고 그래요.
1: 놀고 싶다.
0: 놀아봐요. 그러면 지금 오늘 놀아야 되니까 오늘 회사 그만둬요. 그러면 신청하신 신청곡 여름 안에서는 안 들려주는데요. 피디님이. 또 걸렸다. 또 낚였어. 우리가 이거 해놓으면 어느새 내 이거 읽고 있을 동안 곡이 바뀌어. 나 일할까 말까 여러분. 나 정말 직장 내 괴롭힘 너무 심하다. Fly to the sky, Sea of Love. Sea of Love. 565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룰라 3, 4.

5887님 여름 안에서 들었어요. 이지선님도 신청해 주시고 해서 아니 듣고 싶어서 앱 켜고 글 남겨요. 이지선님이 이렇게까지 하셔가지고 그냥 뭐 제 목소리 좀 안 나오면 되죠. 저야 조용히 있으면 되니까. 수영씨 밥 먹다가 뿜는 줄요. 너무 유쾌하고 좋아요. 문자를 안 보낼 수가 없게 만드는 그대 이름은 바로 투워터제로. 4391님. 알지만 음악이 더 많이 나가는 게 좋으니까 저는 조용히 있으려고요. 라라님. 오늘 첫 검은콩국수 게시했어요. 수영씨 DJ 적응되니까 너무너무 귀여우세요. 노래도 딱 내 스타일. 아 적응되면 안 되는데 또 바꿔야 되겠는데. 엔 아프고 아픈 이름 신실한 지혜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As one 워낙 원망하죠.

캔디님이 크, 열만으로 휴가 온 것 같다고 선곡이 선곡 여기 영재 있잖아요. 9006번님이 신청하신 QWER 고민 중독

0: 네, MBPS 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메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 선연료.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두꺼워봐 두꺼워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7: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8: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9: 노무법인 폐
8: 1544-7575.
1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1: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0: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1: 왕타 칫솔
1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2: 시원해.
1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5: 여기가 뉴욕입니까?
16: 이곳이 파리입니까?
1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7: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8: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7: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8: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9: 경동 나비엔.
20: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21: 터치드 하이라이트의 노래 맞아요? 하이라이트 그룹 잠깐. 그러니까 노래 제목이 하이라이트인 거죠? 왜냐? 아 헷갈리네. 이곡 듣고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3: 기프트.
2: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3: 세종 기프트.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5: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5: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스 엘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펠로 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펠로 셀러스.
8: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9: 타왕타 시원해
10: 왕왕왕.
9: 타왕타 상쾌해
8: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0: 왕타 칫솔.
8: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1: 시원해.
4: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장 등을 선출할 때 후보자가 자신이 당선될 경우 임기 내에 달성할 것을 약속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저는 뭐 공직자나 국회의원에 전혀 뜻이 없지만 그래도 갈매기 때 여러분과 공약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여러분께서 신청하신 노래는 언젠가, 언젠가는 반드시 틀어드린다는 것입니다.

2026년 6월 2일 화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Don't Answer Me 였습니다. 제가 Don't Answer Me 했지만 대답은 해주셔야죠. 덥습니다. 도담맘님이 날씨가 너무 도담이도 오후 늦게 산책할 겁니다. 이 시간에 수락산 물가에 있는데 오늘 너무 늦게 나가네요.

0: 같습니다. 지리사님이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는 신청곡이 꼭 나온다는 동준 썰입니다. 하셨어요. 별밤님도 동준님 공약 믿으면서 영원한 갈매기 때 이론으로 한 표 던집니다. 그러셨습니다. 1444번으로 탈장 때문에 아빠 죽는 줄 알았는데 온 교인들이 기도해줘서 지금 안 아파요. 기도빨이 아주 괜찮네요. 평촌 카푸치노님도 신청곡은 꼭 언젠가는 들려주신다는 동준님의 공약 역시 멋지고 최고. 왓! 이 끝에 왓은 뭐예요? 다람쥐님은 역시 출장 가셨다가 지금 그리스에서 독일 거쳐서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내일 방송을 한국에서 청취하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야, 그리스에서 독일을 거쳐서 또. 네. 하여튼 이분은 계속해서 1년 내내 다니시는 것 같아요. 네. 한국에 있는 시간보다는 외국에 있는 시간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무사히 귀국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동준의 팬팝스 오늘도 2시간 동안 꽉 채워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스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번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편리하게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사이버대.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헉,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밤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8: 콜레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리얼 맥코이의 Runaway, 라부샤 Be My Lover, 그리고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Beautiful Life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조윤진 씨, 신청 안 해도 듣고 싶은 노래들이 줄줄이 사탕 바구니에요. 텔레파시 방송. 아, 그 표현 좋은데요? 예, 텔레파시 방송. 이심전심이죠.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시면 바로 음악이 나갑니다. 생각만 해도 나가는 방송. 예. 5549번으로 선곡이 미쳤다요. 대박. 어제 일이 늦게 끝나서 피곤했는데 피로가 싹 달아나네요. 그러셔서. 고맙습니다. 다 여러분이 신청해 주시는 노래들입니다. 제가 신청해 주신 분들 소개를 미처 못해드릴 때가 많은데 예, 죄송스럽고요. 그러나 좋은 노래들이 많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이어서 듣겠습니다. 윌 영의 The Long and Winding Road 그리고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

저는 만성 간염 환자입니다. 이 질환은 관리만 잘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간경화나 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병원에서 복부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고 항바이러스 제제를 매일 복용해왔죠. 10수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도 정기적인 복부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췌장에 병변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CT나 MRI 검사를 해야 더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의사 말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더 이상 하지 않고 대신 그때부터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완전히 끊고 식이요법에 돌입했습니다. 다른 음식은 거의 먹지 않았고 버섯, 당근, 무, 브로콜리 등을 끓인 야채 스프만 먹었더니 체중이 많이 줄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했던 말이 신경이 쓰여서 다른 대형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곳 의사는 췌장에 병변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식이요법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 몇 개월의 짧은 시간 동안 식이요법을 해서 췌장암이 완치될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전 병원에서 오진을 한 것 같았습니다. 이것으로 걱정거리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한 복부 초음파 검사 때 담낭에서 돌이 보인 겁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돌이 왜 갑자기 생겼는지 의문이 들어서 자료를 열심히 찾아봤죠. 그랬더니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할 경우엔 담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마도 제가 식이요법을 했을 때 살이 많이 빠지면서 담석이 생긴 것 같았죠. 담당 의사는 담석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정기적으로 검사하자고 했습니다. 결국 췌장암 걱정은 덜었지만 그 대신 담석증이라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네요. 그래서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할 때마다 저는 노심초사하고 있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이 말씀만큼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의 보석송 켈리 클락슨의 Stronger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익명을 요구하셔서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좀 사실 읽으면서 약간 위험한 상황을 생각해봤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일단 검사를 하라 그러면 검사를 해야죠. 그 민간요법 같은 거 자가진단 해가지고 그걸 혼자서 그걸 해결하겠다고 생각했다가 그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 하여튼 일단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제대로 다 받고 그리고 이제 뭐 먹는 것도 신경 쓰고 그래야죠. 병원 치료를 우선해서 일단 가야 됩니다. 하여튼 다행이죠. 어쨌든 췌장에는 이상이 없다고 그러니까. 근데 또 이제 이 돌이 생기는, 근데 돌이 생기는 건요. 이분이 이제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할 경우에 담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그랬는데 이 체질이 있습니다. 체질. 제가 왜냐면 돌이 생기는 체질이거든요. 저희 그 소승근 작가도 역시 소승근 작가는 지금도 돌을 가슴에 품고 아니 가슴에 아니라 어디엔가 품고 살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저는 침샘에 돌이 생겨가지고요. 침샘을 드러냈어요. 아직도 그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옛날 같 무슨 요즘 같으면은 돌에 관련해서 이렇게 좀 편안한 게 아니고 쉽게 해결을 한다고 그러는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 때는 다 째야 됐었거든요. 드러냈습니다. 침샘을. 그러니까 체질이 그런 분들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칼슘이 너무 많은 음식을 조금 자제해야 되고요. 장현아 씨가 췌장에 병변이 없다니 다행이에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옆에서 지켜만 봐도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급격한 다이어트도 사실 위험하죠. 예. 자, 오늘 내 마음의 보석송 주인공 분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고요. 공지사항 꼭 한번 읽어보시고 길이 어느 정도 지켜주시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두 곡입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One Moment in Time, 코리아나의 Hand in Hand.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7: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8: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9: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10: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1: 소비자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12: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3: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2: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4: 한동준의 FM팝세스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녹색의 신기로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이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워터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탄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를 드리고요. 한동준의 팬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알마티노의 노래입니다. Red Roses for a Blue Day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동준의 FM Pops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주스 뉴턴의 Queen of Hearts였습니다. Queen of Hearts. 대청도님이 벌써 26년도 상반기 마지막 달이네요.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반성의 기회를 가져보는 아주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쯤 한번 뒤돌아보고 그리고 이 한 번쯤 뒤를 돌아보는 그 행위가 굉장히 삶에 도움이 되죠. 미름의 윤슬님이 CBS 음악 FM과 연을 맺은 지 어언 20년이 돼갑니다. 퇴근길 수타우동집에서 흘러나오던 방송을 듣고 집에 와서 라디오 켜서 주파수를 찾아 듣기 시작한 게 이렇게 됐네요. 레인보우가 시행되면서부터는 쉬는 날이면 거의 모든 방송 프로그램을 듣는 편입니다 하셨어요. 스페인 여행 중에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에 사연을 보내서 채택이 됐고 또 한 번은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의 듣고 싶은 노래를 청해서 선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BS 음악 FM에 버킷리스트가 생겼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사연이 선택돼 보는 것이죠. 물론 한 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지금 사랑하는 집사람과 한시적이지만 불가피한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버킷리스트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 CBS 음악 FM은요.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취자분들과의 소통.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신청곡도 보내고 이런저런 사연도 보내고 지금 사연이 소개됐잖아요. 벌써 또. 하하 참. 버킷리스트가 하나 또 달성이 됐네요. 예. 자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미스터 DJ 2 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

0: 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기도민이라면
2: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맞추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환급.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We got news for you.
1: You better listen.

비지스의 트레지디에 이어서 아이언 카라의 페임, 더 웨더 걸스의 It's Raining Man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남대문 선그리님이 남대문 랭땅 악세사리 상가에서 형님 목소리 나오네요. 그러셨어요. 아, 이제는 상가에서도 틀어놓으시는구나. 상가에 입주해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희연님이 사장님이 머리 아프다고 라디오를 못 듣게 해갖고 몇 달째 못 듣다가 오늘 사장님 안 들어온다고 이 문자 와서 얼른 레인보우 켰어요. 어디선가 듣고 계신 건 아니겠죠. 아니 일적인 스트레스 풀 것도 없는데 라디오도 못 듣게 하는 우리 사장님 어떻게 좀 개조하고 싶네요. 어쨌든 오늘 오후는 숨 좀 트이는 시간이 될 듯합니다. 아니 라디오 듣는 게 그 업무에 뭐가 그렇게 크게, 라디오라는 매체는요 사실 그 여러분 일하시는 데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틀어놓고 있는 건데요. 귀에만 열려 있으면 되는 건데. 너무 사장님 라디오 좀 듣게 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1354번으로 오늘 휴무라서 집에서 오이 소박이 김치 담갔어요. 에어컨도 안 틀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선풍기도 안 틀고요.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웃으면서 재미나게 살려고요. 그러셨습니다. 아유, 그럼요. 네, 웃으면서 재미있게. 하루, 한순간 한순간이 아깝습니다. 네, 뭐,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뭐, 이런 방향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편안하게, 네.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자, 노래 또 두 곡이어서 듣겠습니다. 조지 베이커 셀렉션의 I've Been Away Too Long, Electric Light Orchestra의 Midnight Blue.

찰리 푸스 피처링 메간 트레이너의 마빈 게이, 그리고 마이클 부블레 피처링 블랙 소트의 노래 Nobody But Me,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김홍복님이 이 시간은 가만히 있어도 나를 추억여행 시켜줘요. 학창시절로 20대 30대 음악을 들었던 행복했던 시절로, 이제는 70을 향해가는 나이를 먹어서 신곡들은 어렵고 함께하면 두 시간이 추억여행으로 금방 지나갑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두 시간이 그냥 쏜살같이 지나가죠. 방송하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고 여러분과 소통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기분도 상당히 좋아지고요. 그리고 즐거워집니다. 네. 1484번으로 10년 넘게 매년 오는 병원인데 병원 안은 늘 아기들로 넘쳐나네요. 대기시간 1시간을 FM 팝스 들으면서 멍하니 번호판만 바라보다가 노래들이 좋아서 위로받으며 있습니다 하셨어요. 아기들이 많아야죠. 아기들이 많아야지. 예. 그래도 출산율이 많이는 아니고 조금 올라갔다 그러던데요. 자, 노래 이어집니다. 나나 위너의 이힐르비디, 나나 무스쿠리의 Only Love.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하,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4: 카티프로 시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8: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에어 서플라이의 노래입니다. I can wait forever.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2: 기프트.
1: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0: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6월 첫날부터 기온이 30도를 넘나들고 강릉에는 벌써 첫 열대야가 찾아왔습니다. 작년보다 19일이나 빠른 더위라니 올여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더위를 더 많이 탄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불쾌지수 올라갈 때마다 내가 잘생겼어, 아주 예뻐서 덥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웃어 넘기면 어떨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우, 제가요 요즘 유난히 덥더라고요. 어우, 너무 더워요. 저는 아무리 봐도 너무 잘생겼나 봐요. 빙고! 맞죠?

0: 빙고. 거북이의 노래였습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이었어요. 0173번으로요. 그러게요. 제가 요새 미모에 물이 올랐다 싶더니만 그래서 더운 거였군요. 예쁜 게 죄입니다. 제가 잘못 시작했나 봐요. 지금 게시판에. 이야, 0711번으로 내가 예쁜 줄 오늘 알았어요. 의자를 차고 난리가 났네요, 제가 지금. 예. 그걸 인정하셨어요. 자, 웃으면서 시작해보죠. 두 분께 시원한 아이스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숭실 사이버대에서
2: 숭실력자
3: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2: 숭실력자
3: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2: 쏴 쏴 숭쏴
3: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4: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5: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6: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스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나의 옛날 이야기 임상아 씨의 목소리로 들어보았습니다. 2380-9488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그리고 M4의 노래 널 위한 멜로디는 5801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이승주 씨도 덥다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제가 있는 서울 너무 더워요. 아래쪽 지방은 비가 많이 온다고 하던데 그러게 말입니다. 6월 초에 33도를 기록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 시각 제일 더운 곳이 서울, 경기, 춘천, 홍천. 기본이 31도에서 33도네요. 반면에 이쪽 남부지방 쪽은 조금은 시원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21도에서 24도 정도면. 야,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아무튼 날씨의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자,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130번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대단하죠. 찾고 싶은 친구나 은인 소개해 주시면 돼요. 찾는 친구 이름, 나이, 만난 곳. 학교 친구면 학교 이름, 졸업년도 적어주시고요.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십시오. 잊을 수 없는 추억들 한두 가지 함께 적어주시면 찾는 데 더 도움이 될 듯합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적어주시고요. 사연 신청곡도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장희연 씨의 신청곡이에요. 해바라기 멋져요 멋져요.

0: 김희진 영원한 나의 사랑. 이 노래는 5798번으로 신청하셨어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이에요. 화요일에 만나는 승식이 화순이. 5월이 가고 이제 6월입니다. 승식이가 오늘도 화순이에게 전화를 합니다.
1: 화순 씨, 6월이에요.
2: 네, 앵두가 있고 오디도 까맣게 익었어요.
1: 우와, 맛있겠다. 그나저나 화순 씨 벌써 휴가 계획 잡고 계시다면서요?
2: 응, 맞아요. 올해는요, 옛 추억도 있고 해서 여기를 휴가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1: 거기가 어딜까? 우와, 혹시 해외여행 가세요? 요즘에 유류 할증료가 많이 올랐던데 어디 가실 거예요?
0: 자, 그러죠. 화순이가 웃으면서 문자로 노래 두 곡을 또 보내옵니다. 화순이가 올해 이곳으로 휴가를 떠난다는데 여기는 어딜까요? 힌트가 될 노래 두 곡 들으시고요. 정답 적어서 샵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통기타 한 대, 간장게장 세트 4개, 왕타 가족 칫솔 선물 세트 10개, 무알콜 샴페인 세트 10개, 정진호 화장품 10개 선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힌트가 될 노래 두 곡 들으시고요. 노래 제목에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좋은 노래도 듣고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자, 노래 제목에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화순이가 이번에 휴가를 가는 곳.

힌트가 될 노래 두 곡이었는데요. 권진경 씨의 뭐뭐 연가, 정태준 박은옥 씨의 뭐뭐뭐에서. 한 글자입니다. 일단 한 글자. 이미 두 글자, 세 글자 단어로 정답을 보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뭐 이 정답 한 글자만 들어가면 정답 처리하겠습니다. 서울에서는 말이죠. 이게 보이는 아파트 이런 데가 굉장히 비싸요. 자, 뭐 요 정도만 제가 힌트를 드리죠. 더 힌트가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좋고 휴가에 지금 들려드릴 이런 곳도 좋죠. 장덕수 씨가 신청하셨네요. 김정민이 부르는 바닷가에서 들려드리고요. 정답 발표할게요.

0: 유리상자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1: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승식이 화순이 퀴즈 정답은 강. 강이었습니다. 강. 정태춘 씨의 북한강에서, 권진경 씨의 강변연가. 이렇게 힌트곡 두 곡이었죠. 뭐 북한강, 강변 다 정답입니다. 간장게장 받으실 분이에요. 뒷번호 1816. 어릴 적에 북한강은 진짜 북한에 있는 줄 알고 왜 북한에 간다고 하는지 어린 나이에 헷갈렸던 기억이 있다고. 그럴 수 있어요. 6475번. 저희는 사전 투표하고 미리 여행 가요. 북한강을 지나서 춘천으로요. 아, 참 좋으시겠네요. 잘 다녀오십시오. 4268. 답은 강인데 저는 계곡이 좋아요. 이렇게 더운 날엔 계곡에 발 담그고 백숙 먹으면서 아우 좋다. 예. 계곡도 좋고 강도 좋고 바다도 좋고 산도 좋고 어디든 갈 수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5265번 강가. 강가도 정답입니다. 예.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AI가 다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8: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9: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0: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1: 든든한 내일로요.
10: 네?
1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0: 제대로 가시네요.
1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8: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5: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최헌 씨의 앵두 오랜만에 들었죠. 1927번으로 빨갛게 입은 앵두 사진 올려주셨어요. 지난주에도 앵두 사진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0644번으로도 역시 청해주신 앵두였습니다.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은요. 플라워의 노래입니다. 1755번으로 신청하신 엔들리스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겠습니다.

0: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정

0: 악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와 우와 철이와 미애의 너는 왜 박승화의 가요수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신청하신 분은 6530 뒷번호 쓰시고요. 게시판 보니까 때밀이 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우와 우와 하면서 이렇게 한 손 들고 한 손을 약간 그런 모습들 연상이 됩니다. 자, 가요 속으로 2부에서도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꽉꽉 채워드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7: 올품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8: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7: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9: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 이명우 씨.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홍순영 씨입니다.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65년생 충남대 공대를 졸업한 홍순영입니다. 저와 홍순영은 군복무를 마친 뒤 대학 복학 전 천안 경부고속도로 입구에 있던 맘모스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처음 만났습니다. 뜨거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함께 열심히 일하며 가까운 친구가 되었죠. 집 방향도 비슷해서 일이 끝난 뒤 가끔 한 잔씩 기울이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복학 후에도 각자 열심히 살아가며 가끔씩 만났는데요. 대학 졸업 후 제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긴 세월이 흘렀지만 요즘 친구 찾기 사연이 나올 때마다 홍순영이 떠올랐어요.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순영아, 잘 지내고 있지? 꼭 한번 다시 만나자.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조영남 사랑 없인 못 살아요. 1965년생이시고요. 충남대 공대를 졸업한 홍순영 씨 가요 속으로 혹시 듣고 계시면 샵93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씨 사연 소개됐는데요.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1번째의 만남 기대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샵9390으로 사연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4268번으로요. 회사에서 라디오로 종일 틀어놓고 다 같이 들으면서 일합니다. 여기저기 헤매다가 노래가 너무 좋아서 얼마 전부터 정착해 듣고 있어요. 예, 지금도 모두들 함께 듣고 계시겠네요. 대표로 4268번으로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 가요 속으로에 잘 오셨습니다. 모두 모두 기운 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최승옥 씨 신청하신 노래예요. 소향 이전니.

이안 물고기 자리. 이 노래는 김지은 씨의 신청곡이었어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지방선거 날이죠. 선거 사무원으로 근무해야 해서 오늘 투표소 설치하고 교육받고

받았습니다. 1554번으로 주셨어요. 사연. 아, 내일 수고 많이 하시겠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9803번. 아들 딸이랑 전지현, 구교환 배우가 나오는 군체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아들이 영화 보고 하는 말. 이야, 전지현이 관리 잘한 엄마 같았다는 겁니다. 남들이 들으면 웃든지 말든지 제 기분은 최고였습니다. 이야, 우리 아드님이 아주 진짜 큰 좋은 선물을 했네요. 그래요. 남들이 웃든지 말든지 기분 최고. 이게 최고고요. 근데 아들이 본 눈으로, 아들의 눈으로 본 엄마의 모습이 그게 정답 아닐까요? 많이 더우시죠? 많이 더위를 느끼면은 예쁘고 잘생겼... 그만해야지. 자, 아무튼 기분 좋은 하루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씨, 어느새 호박잎이 나왔더군요. 반가워서 얼른 사와서 찌고 강된장 바글바글 끓이고 어린 열무 데쳐서 된장에 무치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김경희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군침이 확 나오네요. 강된장 여기서 확 쏟아집니다. 2604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들려드릴게요. 정은지 하늘바라기.

위일청 씨의 노래 애모였습니다. 승화 씨, 내 친구 위일청 노래 한 곡 부탁해요 하셨어요. 위일청 씨의 친구분이신가요? 성함이 심의실 씨예요. 심의실 씨, 우리가 음반이나 음원 내면은 바로 방송국의 심의실에 가야 되거든요. 예, 제가 위일청 선배님 만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잊지 못할 성함의 소유자 우리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라스트 포인트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4820번으로 정해주셨죠. 라스트 포인트. 라스트 포인트 이게 종점이라는 뜻인데 종점. 음악적 완성의 종착역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아니겠습니까? 자,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에요. 남편과 드라이브하고 들어가는 길. 네네, 운전하는 남편을 위해서 한 곡 들려주세요. 8933번으로 신청하신 유익종 씨의 사랑의 눈동자입니다. 자, 거의 다 가신 건가요? 아무튼 오늘 좋은 시간 보내셨길 바라면서 신청곡 DJ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0: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하,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2: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5: 우리 집은 슈가버블.
6: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도 함께 해주세요.
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이현실 목로주점 남왕진씨 그리고 현경과 영애 그리워라 이 노래는 0509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은요. 3857번으로 신청하셨네요. Almost Paradise 티맥스의 노래입니다. 파라다이스. 이야 이 노래 나오면 뉴칼레도니아 이 모습이 확 떠오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드라마 한번 떠올려보시죠.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박승화였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굳히는 세종
3: 기프트
2: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3: 세종 기프트
4: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5: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5: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5: 뉴바옴
7: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0: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구스, 펠로, 셀러스.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구스, 펠로,
1: 셀러스.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시원해.
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미향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철없던 시절에는 바라는 게 있으면 다 이루어질 줄 알았고 꿈을 쉽게 이루게 될 거라고 굳게 믿었죠. 하지만 자라면서 알게 됩니다. 꿈과 현실은 다르다는 걸. 근데요, 비록 모든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더 소중한 것들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한낮의 열기를 식혀주는 시원한 커피 한 잔에도, 노을이 내려앉은 산책길을 조용히 걸을 때도 나도 모르게 아 행복하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곤 하죠. 오늘도 작지만 의미 있는 일들로 가득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이었을 겁니다.

0: 앤드 윌리엄스의 노래 해피 하트. 한 논문에 따르면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 같은 소소함에 소는 행복을 해외여행과 같은 특별한 경험만큼이나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또 그런 경험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작은 것에 행복을 더 많이 느낀다면 그만큼 삶의 질도 높아지겠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 있는 이 시간도 깨알 같은 행복이 있어 즐거운 저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 사이버대에서
4: 숭실력자
3: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4: 숭실력자
3: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4: 쏴 숭쏴
3: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8: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9: 슈가버블,
8: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7: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성분

0: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 사이버 대학교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 뀨.

마라톤스의 노래 키스 앤 세이 굿바이는 7673님 정하셨고요. 스티비 원더의 노래 서듀크 4483님 정하신 곡입니다. 몽산포 자동차 야영장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고홍균님 인천 536번 버스에서 저녁 스케치가 나옵니다. 기사님이 굉장히 멋쟁이세요 하시면서 기사님께 감사드립니다. 5684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기억에 남는 명언 또는 책 속의 한 줄 함께합니다. 내 마음의 한 줄 있고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과 봉에 놓은 편지는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보이질 않죠. 사람의 사는 일도 사람과의 관계도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우거지게 됩니다. 김민수님의 묵상 중의 글을 현재님이 보내주셨네요. 징기스칸의 We Love You.

화요일에는 기억에 남는 명언 또는 책 속의 한 줄 함께합니다. 내 마음의 한 줄 해피트리님이 보내주셨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이 문장은 어린 왕자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말이죠.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진짜 소중한 건 사랑, 믿음, 정성, 추억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바쁜 세상 속에 너무나도 많은 걸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우리에게 다른 시선을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볼 줄 아는 마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 순수한 호기심을 잃지 않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해피트리님이 보내주신 글은 어린 왕자 명대사로 다시 만나는 삶의 본질 가운데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Remember는 진원님의 정하셨고요. 다니엘 비달의 피노키오가 이어졌습니다. 지혜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남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다. 이제 쉽게 살아가기 중에서의 글을 보내주셨는데 요즘에 대두되는 말들 AI 또는 로봇 관련된 말들이 거론될 때마다 문득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는데 우선 내 안에서 쉬고 있는 나에게 채찍질을 해봅니다. 박필규님이 보내주셨네요.

0: 모세다데스의 LS2였습니다. 지금 시각이 6시 32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저녁과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기상청 나가 있는 이수경 리포터 전해주세요.
1: 네, 전해스케치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가 화창했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서울은 31.8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5도 이상 기온이 높았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 오늘과 비슷한 더위가 이어지겠고 그만큼 일교차

차가 크겠는데요. 서울 지역은 내일 아침 20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은 32도까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 광주가 30도, 대전 31도, 춘천과 대구 32도로 예년보다 더운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목요일부터는 더위의 기세가 다소 주춤해지겠습니다. 한편 태풍 장미는 일본 열도를 향해 가고 있지만 그 간접적인 영향으로 오늘 남부지방은 비가 내린 곳이 많았는데요. 이 시각 이후로는 비가 대부분 그치면서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방선거일인 내일은 아침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이후로는 막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강원도와 충북 남부 내륙에는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0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출근하고 농장에서 채소에 물 주면서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너무도 행복해요. 0417님 보니 타일러의 노래 It's a heartache. 마음이 텅 빈 통장같이

텅텅 비어버려서 마음에 큰 구멍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오고 나갔다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셨어요. 오늘 많이 힘드셨나 보다. 유리님, 음악 들으시면서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2013년 여름의 초입, 출근하는 저를 마중하던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인한 뇌사. 병실에 의식 없이 누워있는 아내는 깨어날 가망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 끝에 마지막까지 아내답게 보내주지 않은 생각에 우리 가족은 장기 기증이라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살뜰하게 챙기던 우리 아내 선화는 그렇게 신장과 간, 각막을 기증을 해 다섯 명의 이웃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뒤 슬픔에 잠겨있을 틈도 없이 저는 새 아들을 홀로 키워야 했습니다. 그때 막내가 겨우 6살로 아이들이 모두 어렸습니다. 숨가쁜 날들을 보내던 2014년 출석하던 교회에서 생명 나눔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살아서 신장 하나를 기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2014년 크리스마스 이브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 본부를 통해 제 신장 하나를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겨울 제 신장을 이식받고 18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투석 생활을 끝낸 환자를 아주 오랜만에 마주하게 됐습니다. 몰라볼 정도로 건강해진 모습으로 저를 살리셨습니다. 제 손을 잡은 그분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먼 훗날 아내 곁에 가게 될 때 나도 잘 살았지? 라고 말하며 칭찬받을 만한 일이 하나 늘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엄마의 부재 속에서도 새 아들은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랐습니다. 우리 형진이, 현진이, 우진이, 새 아들은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며 자신들의 빛나는 꿈을 쫓고 있습니다. 무럭무럭 자라 저보다도 훌쩍 커진 아이들을 보며 아내도 하늘에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겠지요.

오늘 내 삶의 길목에서 초록 리보니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 슬프고 가슴 뭉클한 사연이네요. 하늘에 계신 아내도 기뻐하실 겁니다. 돌개바람님, 너무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한다는 거 참 사연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9698님, 따스한 마음에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1387님, 제가 지금 신장 투석 중인데 기증하신 분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하셨네요. 기증하신 분, 받으신 분 두 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스민님, 그래요, 참 대단하십니다.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마도여님, 쉽지 않은 결정 대단하십니다. 앞날은 행복만 가득하시길. 아이사키님도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내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초록 리보니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어진 곡은 같이 청하신 곡입니다. 캐롤라인 크루거의 You Call It Love.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0: 수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빌딩앤 리츠.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빌딩앤 리츠.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도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5: 여행.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8: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9: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0: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1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3: 지난번에 우연히 듣다가 지금도 길가모퉁이의 채널 고정시켜놓고 듣고 있습니다. 원철이랑 듣고 싶어요 하셨나요? 3723님, 제나 팔라쉬의 노래 Power of Love. 7시에 2부가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로드 보렐리 바다의 협주곡 이 곡은 김경숙님 정하신 곡입니다. 아침이 금방이었는데 벌써 저녁으로 참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시간이 하루가 빠르고 한 달이 그리고 계절도 그저 작은 소망은 미소가 평온한 나이 들어감이 소망입니다. 4536님 저녁 스케치 들으며 질퇴합니다. 퇴근 중에 아이 구모님도 문자 보내셨네요.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2부입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 건영.

0: 더보기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9: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요즘 유산균 장부터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문자가 많이 막힙니다. 시드니에서 토마스님이 정하셨습니다. 데미스 루소스의 노래 Stand By Me. 시드니에는 우리보다 1시간 빨리 가나요? 지금 한 8시 19분 지나고 있을 것 같은데. 이어진 곡이 브라더 앤 브라더의 If You Did Not Exist. 이면정님 정하신 곡입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 앤 퀴즈 타임이 있고요. 묵직한 기타 선율이 오늘 하루의 수고를 토닥토닥 해줄 것 같아요 하고 6947님 정하신 헬로윈입니다. A tale that wasn't light.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 앤 퀴즈 타임. 이 말은 하이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인 하이테크를 본떠서 하이 대신에 재물을 넣어서 만든 말입니다. 처음에는 기업 사이에서 유행했는데 2000년대 들어 연이은 금리 인하와 소액 저축 비과세 제도의 축소 그리고 폐지 등에 따른 영향으로 일반 가정에서도 이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금융 상품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금융기관들은 투자 상담 전문가를 배치하고 있고 이것 외에도 세금이나 부동산 등 개인의 자산을 종합관리해주는 파이낸셜 플래너라는 직업도 생겼죠. 재무와 테크놀로지 합성어로 재산을 늘리는 기술이나 수법을 뭐라고 할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클리프 리차드의 영화 안 쓰는 꽃다실님 정하셨고요. 한낮에 해가 어찌나 뜨겁던지 걷기가 엄두가 안 나서 집안일 이것저것 해놓고 저녁 일찍 먹고 만보 걷기 나왔습니다. 저녁 스케치하고 함께하니까 즐겁게 걸어요. 9720님 에펠레비트의 월스였습니다. 오늘 커피앤퀴즈 타임. 금융상품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금융기관들은 투자상담 전문가를 배치하고 이것 외에도 세금, 부동산 등 개인의 자산 종합 관리해주는 파이낸셜 플래너라는 직업도 생겼죠. 재무하고 테크놀로지 합성어로 재산을 늘리는 기술이나 수법을 뭐라고 할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을 속에 흐르는 추억의 팝송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

관숙의 노래 만기타는 이현숙님 정하셨고요. 제니스 이안의 At 17 이광수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늘 커피인 퀴즈타임 재무하고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 재산을 늘리는 기술이나 수법을 뭐라고 할까요? 재테크라고 하죠. 경제가 어려울수록 재테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러셨어요. 5797님. 저는 투자하는 것보다는 저축으로 꾸준히 늘려가는 게 부담 없어서 좋더라고요. 2651님. 저도 재테크는 잘 못해요. 3463님. 8129님, 섬지기님까지 다섯 분입니다. 커피 쿠폰 지금 바로 휴대전화로 보내드립니다.

않지 꽃이 없이 아무데서나 피는 꽃이 아니라 개망초 꽃은 사람의 눈길이 닿아야 핀다. 이곳저곳 널린 밥풀 같은 꽃이라고 하지만 개망초 꽃을 개망초

들꽃.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피는 들꽃이라고 해도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은 그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 버거운 삶의 무게에 짓눌려도 그대입니다. 부러지고 썩은 나무 밑동에서 돋아나는 작은 새싹, 그 작은 희망 역시 그대입니다. 그러니 고개를 자신 있게 들어요. 그대는 잘하고 있으니까.

영화 에로스 라마조티 앙케뚜 당신 역시 개망 초꽃 보며 강아지하고 산책 중인데 개망 초꽃 얘기하네요 하셨어요. 사진도 보내주셨나요? 0727님 저도 개망 초 보면서 걷고 있답니다. 바위 나리님도 보내주셨나요?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2: 잘 돌아갑니다.
1: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6: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6: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8: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9: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0: 여기가 뉴욕입니까?
11: 이곳이 파리입니까?
1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2: 올드팝은 뱀이양. 편안한 우리 가요는 김현주. 우리 금방 행복한 동행에서 만나요.
13: 저녁 스케치.

여러분께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겸 명품 수혜당의 화과자 세트, 마임 화장품의 라헬 데이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주식회사 NC 3년근 도라즙 해즙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이영덕님 정하신 곡이죠. 롤링 스톤스의 As Tears Go By 오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다시 오겠습니다. 배미양이었어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깊은.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7: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0: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아나운서 최정원입니다. 짜증내기 좋은 하루였죠. 어디는 더워서 짜증이고 어디는 비가 와서 짜증이고 짜증은 세탁기 안에 남은 거품 같아서요. 돌리면 돌릴수록 거품이 많아지는데 가만 놔두면 될걸 자꾸 건드리고 전원을 올리는 사람들 때문에 화 묻은 말투, 짜증 섞인 하루를 보내진 않았나 반성하게 됩니다. 이런 날엔 짜증을 녹일 한마디가 필요해요. 맑게 행군 빨래처럼 기분 좋아지는 한마디를 선물처럼 주고받는 2시간 함께 만들어 볼까요?

0: 기분 좋아지는 한마디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지금은 후보자들한테는 당선 유력 이 한마디가 최고일 거고요. 취준생들에게는 합격 이상의 말이 정말 필요 없을 텐데 이 이소라의 청혼을 첫 곡으로 들으면서 우리가 들었던 최고의 한마디는 아무래도 청혼이 아니었을까. 뭐 내 알을 낳아도 이렇게 터프하게 프로포즈를 한 사람도 있겠고요. 우리 한 가족이 되자, 따뜻한 사랑을 나누자 이런 달콤한 말로 프로포즈 받은 분도 있을 텐데요. 아직 결혼 전인 분들은 내가 꿈꾸는 프로포즈도 있겠죠. 네, 기분 좋은 말이 필요한 저녁, 우리가 들었던 가장 기분 좋았던 프로포즈 한번 공개해 볼까 합니다. 요즘 결혼 시즌이라서 그때를 떠올려 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될 것 같아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필요한 문자 샵 9390, 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로 행복했던 그 순간의 프로포즈 보내주세요. 아, 혹시 낙선 목소리에 당황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휴가 중인 DJ 김현주 씨 대신해서 행복동을 지키고 있는 아나운서 최정원입니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숨실력자 나의 꿈을 숨실력 발휘 쏴 숨

0: 느끼는 숭실 사이버대.
1: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나냐나님이 신청하신 고맙소 조항조 불렀고요. 사랑하는 그대에게 1800번님이 신청곡 유심초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2368번님과 함께 강영숙 사랑 그 전에 들었고요. 나은서님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 줄게. 한 방울도 묻히지 마. 이런 프로포즈 받고 싶어요. 하루 종일 쉴 새가 없습니다. 이거 진짜 많이 인용되는 프로포즈잖아요. 절대 물 한 방울 손에 안 묻히겠습니다. 근데 거의 물에 담그고 잘죠. 데미안님,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라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 사랑의 시작이 될 거야.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말인데 집사람이 감동스럽게 프로포즈를 받아줬어요. 우리 사랑의 시작이 될 거야. 점차 만들어가는 것. 그 행간을 부인께서 읽으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강박사님, 병원에서 듣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제 기분을 위로해주는 행복동입니다. 나를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는 서방님께 프로포즈하듯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네, 지금이라도 이 프로포즈 아름답고 또 기분 좋게 받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기분 좋아지는 얘기들 남겨주세요. 용서기인님이 아내와 집에서 30분 거리 캠핑장 와서 듣고 있습니다. 텐트 치고 숯불 피우고 이제 준비 다 됐어요. 고기를 구우려니까 고기가 없어요. 자책하는 아내 위로하고 매점 가서 삼겹살 사와서 맛있게 구워서 먹고 예, 편안하게 지금 방송 듣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용석이님. 결혼 전에 이랬잖아요. 바로 프로포즈 성공입니다. 삼겹살 프로포즈 성공. 신청하신 곡 장범준 고백.

그런가요? 이 곡이 빠지면 안 되나요? 멜로망스 선물이었고요. 밤하늘의 별을 경서 그리고 윤정님과 함께 한 번만 더 박성신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행복하고 기쁘게 해준 한마디 프로포즈에 대한 얘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0286번님 며칠 전 딸에게 쪽지를 받았어요. 엄마가 공부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선물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마음을 전해줘서 뭉클했죠. 손편지네요. 사진 보니까 가장 듣고 싶었던, 가장 행복해지는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아, 이보다 더한 게 어디 있겠어요. 3665번님, 너무 어려서 만나서 연애 기간이 길다 보니까 청혼은 두루뭉실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순수했던 그때를 추억하며 살아갑니다. 연애 기간이 길면 또 그렇더라고요. 카라님, 생각해보니 전 그런 거 없었거든요. 나만 그런 건가요? 뭐 저도 쑥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딸이 받는 거 보고 부럽긴 했어요. 요즘 프로포즈가 진짜 요란하잖아요. 화려하고 요란하고, 근데 그 어떤 요란함보다도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말 한마디보다 오래가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따뜻한 한마디,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나를 기쁘게 해준 한마디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원종동님이 신청하신 곡 김현식이 부릅니다. 추억 만들기.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대학교.
1: AI가 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0: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콜레스테롤.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5: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5: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광고 전에 들으신 곡 다섯 손가락 새벽기차는 보현이님의 신청곡이었고요. 김현식 추억 만들기 원종동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정의사의 구현님께서 영종도에서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면서 듣고 있는데 지금은 잠시 쉬고 있어요. 노안이 와서 노래 신청도 어렵습니다. 오타 없이 정확하게 치셨는데.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서 자전거 타기 좋죠. 조금만 더 지나면은 더워서 힘들 것 같은데요. 예, 편안하게 두 시간 함께 해주시고요. 심세 브라이트마님께서 하루 종일 회사에서 고생한 저를 위로해주고 싶어 비빔냉면 곱빼기로 시켜서 먹고요. 지금은 음악 들으며 버스에 앉아 있습니다. 먹은 만큼 기운이 났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바라기는 들으신 만큼 또 기운이 나셨으면 좋겠네요. 이 시간 들려드리는 노래로 힘내시고요. 창작 뮤지컬 헤이그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장소는 대학로 놀 유니플렉스입니다. 공연이 다음 달 아닌 이제 6월이 됐죠. 이거 적응이 힘들어요. 금방 이렇게 시간이 6월 21일 이번 달까지고요. 배우 송일국 씨, 오만석 씨가 교체 출연하는데요. 창작 뮤지컬 헤이그 관람 원하시는 분들 헤이그라는 말머리도 좋고요. 공연이라는 말머리도 좋습니다. 지금 신청해 주시면 돼요. 추첨 통해서 저희가 두 분께 두 장씩 초대권 드리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 전송하실 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90, 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당첨된 분께 개별 연락도 드리고요. 저희 행복한 동행 홈페이지 선물 당첨방에도 명단 올려드리겠습니다. 받고 싶은 프로포즈라 1년에 한 번 이상 국내 아니면 해외여행 꼭 가게 해준다고 약속해주면 좋겠어요. 결혼 전에 벚꽃 십리길 가자고 하더니 아직도 안 간 거 있죠? 저 혼자 다녀왔습니다. 저 혼자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산답니다. 9678번님 어쩌면 그게 배려일 수도 있어요. 혼자만의 여행으로 그런 시간을 가져라라는 그런 배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0286번님의 신청곡 전영록 그대가 미워요. 1부 끝곡입니다.

0: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꽃이 피어나듯 기분도 피고 살림도 피고 주름도 펴진 하루였다면요, 바람이 불듯 휘파람도 불고 사랑도 쫙 퍼지는 저녁이면 좋겠어요. 수고한 모두가 기다리는 행복한 시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행복한 동행 2부 오셨고요. 심수봉, 백만송이, 장미, 구슬이님의 신청곡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행복했던 그 시절 프로포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2897번님이 연애할 때 물레방아라는 호프집에서 거의 매일 만났거든요. 근데 하루는 알뜰한 남편이 저한테 이제 호프집에 그만 돈 보태고 둘이 매일 밤 우리 집에서 먹자. 그런데요, 살아보니까 진짜 알뜰해서 숨이 막힙니다. 프로포즈할 때의 장점이 결혼하고 나선 단점이 되는. 네, 김현주 DJ 휴가로 동행하고 있는 저는 아나운서 최종원이고요. 한 시간 더 9시까지 함께 할게요.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0: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4: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를 찾아.
6: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1: 이젠 랭가를 하자.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작은 별님과 함께 밤에 떠난 여인 한암석이었고요. 헤이 이동원 목소리로 들었어요. 사랑스런 희아님이 춘장대 해수욕장에 돗자리 깔고 커피 마시면서 동행 듣고 계시대요. 와, 시원할 것 같은데요. 이 스튜디오가 시원하게 한다고 해도 기계도 있고요. 기계에서 나오는 열들도 있고 또 밀폐된 공간이라서 좀 덥거든요. 근데 지금 희아님과 함께 시원한 바닷바람 상상하니까 저도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를 기쁘게 한 한마디 얘기를 했는데 세보야님이 제가 이사를 하게 됐는데요. 젊은 부부가 집을 보러 왔거든요. 아유, 집이 참 깨끗해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 뭐 인사말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계약 후에 가구 놓으려고 치수를 재러 와서 또 집을 본 중에 제일 깨끗해요 라고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말 한마디에 기분이 이리 좋을 수가. 그 사람들은 그냥 본 그대로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또 나한테 새로운 자극도 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예, 꼼꼼하신 것 같아요. 깨끗하게 또 정리도 해놓으시고. 아지트님과 나는 나님이 신청하신 곡 미운 사랑이고요. 진미령이 부릅니다.

김정수 가슴이 떨려 5454번님과 함께 외로워 외로워 이 곡은 구창모가 불렀고요. 부열님 잘 들으셨나요? 최진희 꼬마인형 함께 했습니다. 쪼꼬라는 아이디 쓰시네요. 반갑습니다. 킨디님은 선곡들 최고입니다. 행복한 동행 들으면서 너무나도 편안한 저녁 보내고 있어요. 오늘 선곡 마음에 쏙 드셨군요. 923번님은 내일이 또 주권 행사하는 날이니까 아들이 지금 서울에서 광주를 향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들이요. 엄마가 해주는 김치찌개가 최고입니다. 예, 이 말 듣고 저 동행 들으면서 엄마표 밥상 준비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 얼굴에 설레고 즐겁습니다. 뭐 표는 두 번째일 수 있고요. 엄마표 김치찌개가 1번일 수 있겠네요. 3782번님께서 오랜만에 네 식구가 모였어요. 2차 중인데. 그런데요. 각자 입맛이 다릅니다. 열이면 열. 모이는 대로 다 입맛이 다를 수밖에 없죠. 3782번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청하신 곡 들으시면서 마음 가라앉을까요? 성시경 거리에서

민지님이 집에 도착했는데 좋아하는 노래 나와서 못 내리고 있어요. 그러실만 합니다.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923번님과 함께 악뮤 목소리로 들었고요. 거리에서

0: 중이에요. 아유, 거기에 같이 앉아 있고 싶네요. 1420번님, 5월 1일부터 스터디 카페 청소하는데 오늘 대표님께 톡이 왔습니다. 회원님들께서 습가가 너무 깨끗해져서 기분이 좋다고 많이들 말씀해 주신다고요. 어느 자리에 있든 늘 최선을 다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칭찬 말씀 들으니까 기분이 정말 찢어집니다. 인정받는 것만큼, 내 노력을 인정받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 1420번님의 성실히 인정을 받았어요. 자,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드리고요. 소중한 옷을 새 옷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이 마이세우에서 세탁세제, 마임 화장품에서 라엘 데이앤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과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 드리고요. 또 푸짐한 모바일 쿠폰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철새의 왕 철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되옵니다. 철새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동,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하면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6: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7: 아까 923번님의 사연 나눴었는데 아들은 고속버스에서 남편은 가게 정리하면서 딸아이는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동행 문제를 다들 들었나 봅니다. 다들 너무 좋다.

하고 선곡도 너무 멋졌다면서, 예, 집으로 오는 중 이것이 행복한 동행인가 봅니다. 내일은 노는 휴일이 아니라 찍는 휴일이죠. 우리 한 표, 꽃도 되고, 바람도 되고, 또 지붕도 될수 있다는 마음으로 소중한 한표꼭 행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오늘 끝곡은 8412번님이 신청하신 전인권 사랑한 후에 이 곡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정훈, 구성의 김문숙, 저는 아나운서 최정원이었고요. 내일도 생방송으로 함께 걸어요, 우리.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 타왕 타 시원해. 타왕 타왕 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4: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7: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에릭 하이든이라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가 있습니다. 1980년 동계올림픽에서 무려 5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전설적인 선수죠. 신기한 건 당시 많은 선수들이 그와의 경기를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같은 조에서 뛰고 싶다고 바랐다는 겁니다.

이길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지만 함께 달리면 자기도 모르게 더 빨라져서 자신의 최고 기록을 세우는 경우가 많았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가리켜 하이든 효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나요?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좀 더 용기를 내게 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사람. 인생의 큰 행운 중 하나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일인지도 모르겠네요. 잘 오셨어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6월 2일 화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첸의 최고의 행운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하이든 효과 들어보셨나요? 뛰어난 사람과 함께할 때 자기 자신의 능력치도 향상되는 현상을

0: 말하는데요. 우리 곁에도 찾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늘 있기 마련이죠.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되고 또 용기를 내게 만드는 사람. 이 하이든 효과를 들었을 때 어떤 얼굴들을 떠올리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숭실 사이버대에서
2: 숭실 역자
1: 나의 꿈을 숭실 역발이 쏴

0: 여기는 숭실사 이버대.
1: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카티프로 시!

0: 들어.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두 곡 전에 드렸습니다. 조성모의 아시나요? 임창정의 소주 한 잔 이어드렸어요.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시 21분 지나고 있네요. 아, 오늘 오프닝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맞아요. 하이든 효과. 고등학교 체력장 100m 달리기 했었을 때 배구부 친구들 뒤만 따라달렸는데 만점을 받았죠. 공세공이님. 배구부 하긴 뭐 전체적으로 운동신경이 좋을 테니까 달리기도 잘했겠죠. 그렇군요. 한강 나와서 듣고 있는데 평일 저녁임에도 사람이 제법 많네요. 오늘도 잘 듣습니다. 5162번으로 보내주셨고요. 사전투표하고 나니 내일은 온전히 쉬는 날이 돼요. 오늘 밤 마음이 참 가볍네요. 주말을 앞둔 금요일 밤처럼 9383번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주말 전야의 여유가 여러분의 사연에서도 오늘 좀 느껴지네요. 오늘은 주방에서 꿈은 들어요. 내일 출근도 안 하고 아들도 친구 집에 가고 없어서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제육볶음을 만들어 주려고요. 조용한 집에 꿈은만 들리는 이 기분 좋습니다.

두 곡 전해드렸어요. 조정석이 부르는 아로하, 그리고 이 노래는 하루맘님, 그리고 4890번으로도 청해주셨어요. 정은지 피처링 하림이었습니다. 하늘바라기.

살다 보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스쳐 지나간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같은 동 주민, 카페 사장님, 마트 사장님, 택배 기사님까지. 이름도 모르고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하루는 그렇게 어우렁더우렁 함께 살아가는 분들 덕에 조금씩 완성되어 간다. 한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고객 한 사람을 만날 때 그 뒤에 천 명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 단순히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였겠지. 그런가 하면 직업 특성상 너무나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어서 가끔 사람이 사물로 보인다 고백했던 한 지인의 이야기도 생각이 난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감정과 진심을 다 쏟다 보면 금세 소진되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보이지 않는 투명한 선을 긋고 적당한 미소와 적당한 대화 소재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것이기도 하고 충분히 공감도 되지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 결국 관계의 온도를 식게 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과한 분주함과 피로 때문일 테니까. 밤의 끝자락에서 오늘 하루 우리는 몇 명의 사람들을 만났을까? 그 중에 진심은 얼마나 됐을까? 너무 깊게 생각하진 않더라도 스쳐 지나간 얼굴들을 가만히 떠올려 본다.

긴 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드린 곡, 푸른 하늘의 노래였습니다. 우리 모두 여기에.

유나의 비밀번호 486, 소녀시대 힘내, 그리고 2257번으로 청해주신 노래였습니다. 버즈,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8: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7: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8: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7: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9: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1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1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13: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4: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5: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입니다. 이정의 노래요. 내일에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해야지.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 박람회.

0: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포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유빛깔 한동준 오빠. 홍차공주님 보내주셨네요. 아, 한동준 씨한테 전해드려야겠는데요. 엉클의 노래였습니다. 그대와 함께라면. 6276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어디 행복한 밤입니다. 며칠 전 동료가 슬쩍 묻더라고요. 어떤 반찬 좋아해? 라고. 그냥 가벼운 대화인 줄 알았는데 오늘 퇴근 무렵 제 자리에 작은 반찬통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오이지 무침. 별 말도 없이 메모 한 장도 없이 유독 지치는 날이었는데 그 조그만 반찬통 하나에 괜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게 감동이죠. 소소하게 나의 취향을 물어봐주고 또 선물해주고 챙겨주는 그 마음. 네, 직장에 좋은 동료가 계시는군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카티프로 시!

0: 보조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서

0: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이수영이 부른 사랑이 지나가면, 이 안에 물고기 자리, 그리고 드라마 겨울연가의 OST였죠. 류,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물고기 자리, 아까 신청하신 분이 계셨는데, 네, 4309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1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엄마가 매실한 박스를 사오셨어요. 연두빛 동글동글한 게 너무 예뻐 보였어요. 저희는 매년 매실청을

담가 먹거든요. 엄마와 같이 꼭지 따고 씻어서 청을 만들었습니다. 잘 숙성되어 맛나게 됐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음식할 때 매실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마트에도 매실청 팔지만 역시 집에서 직접 담가 먹는 거랑은 맛이 다르더라고요. 엄마표 손맛은 역시 비교 불가입니다. 5186님. 그러니까 신기해요. 들어가는 재료도 똑같고 하는 방법도 잘 따라해서 했는데도 이상하게 맛이 다 다르다는 거. 맛있게 잘 담가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블루밍 라이프님, 여기는 슬로베니아입니다. 남편 회사 직원분들 내일 삼계탕 해드리려고 마늘 까면서 듣고 계시다고 보내주셨어요. 오, 혹시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여행 코너 들으셨나요?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소개해드렸는데 때마침 그쪽에서 사연을 보내주시니까 또 반갑네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삼계탕, 거기서 삼계탕 재료 구해서 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맛있게 드시고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반려견 설기랑 산책 중인데 사람이 없어 노래를 크게 틀고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도 듣느라 귀가 쫑긋쫑긋하네요. 2706번으로 보내셨고요. 브라운 아이즈의 노래 이어드립니다. For you.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3123번으로 휘성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오늘은 사랑은 맛있다 전해드렸고요.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들려드렸습니다. 토끼맘님, 오늘 떡풍년이네요. 회원들마다 봄에 쑥을 뜯어 냉동 보관했다가 약속이나 한 듯 3명의 회원들이 쑥 인절미 쑥 깨떡했다고 맛보라고 조금씩 준 게 한 보따리가 됐어요. 옛말에 도시락에서 한 숟가락씩 퍼온 밥이 한 도시락 된다더니. 아, 그래요? 그런 말이 있나요? 그렇군요. 얻어먹는 떡이 굉장히 많아졌네요. 떡보라고 소문이 나긴 했나 봐요. 이렇게 막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네, 소문나서가 아니라 이렇게 뭐라도 하나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끼맘님이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베푸셨겠죠. 그리고 7405번으로는 저는 인천 동화온수 예비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미도 종점에서 마지막 운행 가기 전에 꿈은 제 버스에서 듣고 있어요. 낮에는 더워 힘들었는데 지금은 날씨도 선선해져서 마음 편하게 듣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 조금 선선해졌죠, 밤이 되니까. 나비가 쉬러 왔어요. 저의 손바닥으로 4536님 사진 보내주셨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손바닥 위에 내려앉을 수가 있죠? 기절한 거 아니죠? 아, 예쁘네요. 이 노래는 아까 5210번으로 보내셨어요. 살짝 졸리는 시간이라 지금 제 노래 나오면 신청곡 나오면 좋을 것 같아서 봅니다 하셨어요. 이승윤의 노래입니다. 달이 참 예쁘다고.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이버대학교.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AI가 다 해줘.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김종서의 노래예요. 별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땅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뉴바옴.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셀러스.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오늘 첫 곡 알제로입니다. 문라이팅.

알제로의 Moonlighting 테마 시작하는 밤 첫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원경입니다. 선거 날이라서 쉬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평소보다 더 여유롭게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에 제 마음도 여유로워집니다. 이 시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신지요. 밤을 건너는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같이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어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커피 모바일 쿠폰 준비하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기다릴게요. 잠깐만요. 미래.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신축도
0: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리치.
1: 신축도
0: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4: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7: 카티 프로 시!

0: 프로.
1: 보조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자, 콜스의 So Young, 디사운드의 Do I Need a Reason 두 곡 함께 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 원경님 만나고 싶어서 또 왔어요. 아카시아 꽃향기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또 왔어요 하실 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커피 한 잔 전합니다. 셀린 디온 피버 브라이슨의 뷰티 앤 더 비스트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전해드리고요. 씰의 키스 프롬 어 로즈 이어서 함께합니다.

모르겠거나 낯설고 무서울 때, 매일 밤 걱정이 되고 어떡할까 고민될 때, 혼이 나거나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미워지거나 도망치고 싶어질 때, 한 번쯤 떠올려줘. 너는 지금 괜찮아. 어디로라도 가도 좋아. 왜냐면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이제 괜찮아. 언제든 돌아와도 좋아. 왜냐면 내가 널 기다리니까. 소란의 노래입니다. 괜찮아.

누군가 이렇게 괜찮다고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돌아오라고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준다면 그만한 응원이 또 있을까 싶어요. 소란의 괜찮아 노래 읽는 밤에서 같이 읽고 들어봤습니다. 엔플라잉의 그 밤 이어드린 곡이었어요. 매일 자정부터 2시 당신의 밤을 위한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7080번님 수줍게 그늘 아래 피어나던 나팔꽃 하며 집 근처 요양원을 둘러싸고 있는 넝쿨 장미랑 저수지엔 가마우제 비상을 포착하고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아카시아 향기에 취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곤 합니다. 한편으론 시간 낭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알차게 보내려 나름대로 힘쓰고 있어요.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모습 포착하며 사는 거 이건 낭비가 아니라 낭만인 것 같습니다. 제이 하울의 노래 같이 들어요. Perhaps Love.

제이와 하울이 함께한 Perhaps Love, 사랑인가요? 였고요. 요조 김진표의 좋아해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늦은 밤 함께하면서 음악에 취하고 잠에 취해볼게요. 3665번님. 벌써 잠드시면 안 되는데 오늘 2부까지 좋은 곡들 많이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선거날 하루 쉬어가는 날이기도 하니까 오늘은 늦게까지 깨어 계시는 건 어떨까요? 물랑루즈 OST에서 릴킴의 레이디 마말레이드, 엔싱크의 I Want You Back, 뉴키즈 언더 블럭의 투나잇 이어집니다. Where's all my soul sisters? Let me hear ya.

음악 듣다 보니까 금요일 밤 같은 주말 밤 같은 기분 드네요. 몰랑루즈 OST에서 레이디 마말레이드 들었고요. 엔싱크 I want you back, 뉴키즈 언더블럭의 투나잇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영화 OST였는데 오랜만에 듣네요. 하던 일 멈추고 음악에 집중해 봅니다. 달리는 유부녀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에도 좋은 음악 준비하고 있어요. 1부 마지막 곡 얼클루의 연주 소다 파운틴 셔플 전해드립니다. 같이 들으면서 시작하는 밤 2부로 가죠.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젤리 란단의 Fly Me to the Moon 시작하는 밤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시작하는 밤 2부도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어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시작이 좋은 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내게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스테이시 켄트의 비비디 바비디 부, 제임스 데런의 목소리로 Come Fly With Me 들었습니다. 6518번님, 기말고사 시험 문제 출제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할 때면 언제나 학생만큼이나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의 음악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네요. 잘 듣고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은 건가요? 와, 시간 정말 빠르네요. 선생님들도 시험 기간마다 이렇게 출제하느라 또 채점하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학생 때는 몰랐는데. 6518번님께 커피 한 잔 전합니다. 캐리 앤 론의 IOU, 제시카 굿바이, 저니의 오픈 암스 세 곡 듣죠.

김현식의 여름밤의 꿈, 어떤 날에 그런 날에는 이었습니다. 5201번님, 딸이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 간 지 일주일인데 아직 실감이 나지 않네요. 퇴근하면서도 딸도 퇴근했겠다 싶어서 전화를 하려 한 거 있죠. 꿈을 찾아간 딸을 응원하고 항상 무탈하기만을 기원합니다. 외로운 마음 시작하는 밤으로 위로받고 싶어요.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정말 많이 그리우신가 보네요. 아, 늘 자주 연락하고 통화하고 그러셨었나 봅니다. 그래서 더 허전하신가 봐요. 함께하는 음악이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태연의 들리나요? 리즈의 그댄 행복에 살 텐데 두 곡 이어드릴게요.

리즈의 그댄 행복에 살 텐데 같이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오지 오스본의 노래입니다. Goodbye to Romance.

오지 오스본의 Goodbye to Romance, 피터 세트라 쉐어의 After All,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The Way We Were 세 곡 함께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이에요. 유키 그라모토의 피아노 연주 Romance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도 시작이 좋았습니다.

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0: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과 점심 사이 늦은 오전에 먹는 이른 점심이 있죠. 다름 아닌 브런치는 그 이름만으로도 설렘을 줍니다. 브런치라는 말은 1896년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됐을 만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죠. 브런치를 약속하는 순간부터 기대감은 피어오르고요. 사람들과의 만남은 여유롭고 즐겁기만 합니다. 이렇게 일상의 쉼표가 되어주는 시간이죠.

브런치 메뉴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뭘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커피나 차까지 곁들이면 식사는 가볍지만 결코 모자라지 않습니다. 느긋하게 음식을 즐기며 밀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도 따라서 느긋해지죠. 여유가 곁들여진 행복,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즐거움,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은 설렘.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은 언제인가요?

드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6월 2일 화요일 아침의 첫 곡은 핸들의 하프 협주곡 B플랫 장조 가운데 1악장 안단테 알레그로, 니카노르 자발레타의 하프, 그리고 폴 퀸츠가 지휘하는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브런치 약속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브런치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약속을 잡는 순간부터 벌써 설레고, 또 뭘 먹을지 메뉴를 미리 찾아보게 되고 그 기대감 자체가 이미 즐거운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겐 오랜만에 외출일 테고, 보고 싶던 사람을 만나는 자리일 테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여유로운 시간이 한동안 마음에 남곤 하죠. 여러분에게 그런 브런치 같은 순간은 언제인가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런 쉼표 하나 꼭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CBS 마그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아, 많은 녹턴 가운데 사실 많이 연주되지 않는 녹턴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아주 애정하는 녹턴이에요. 이 엔딩은 어떤 생각으로 썼을까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밝고 따뜻했던 녹턴 뒤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어둠이 먹구름이 밀려오면서 끝을 확 맺어버리는 그런 녹턴이었어요. 작품 번호 32의 2일 비장 쪽 블라디미르 아시케나지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이렇게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죠. 피어나는 푸르름 태연님이 오늘 도자기 물레 수업이 있어서 가는 길이라고 하셨네요. 도자기 물레 수업. 아, 이름만 들어도 멋진데요. 물레에 이렇게 도자기 돌리면서 만드는 도자기 만드는 모습은 뭐 영화에서도 봤고 많이 봤지만 참 뭔가 멋있어요.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하사탕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정원님 마치 저의 상황을 아시는 것처럼 오프닝 멘트를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일상을 벗어나 이른 시간 기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어요. 지난주는 여러 가지 이슈로 검사를 하고 이번 주는 엄마 검사 결과 보러 가는데 저 혼자 결과 들으러 가요. 부담도 되지만 친구가 저를 만나러 와준다고 해서 같이 브런치하고 잠깐 얘기하고 저는 병원으로 친구는 일터로 가는 그런 일정이랍니다. 친구가 매번 보러 와줘서 참 고마워요. 저도 그런 친구가 되어주려고요. 오늘은 매번 제가 힘든 일 있을 때마다 한달음에 달려와주는 친구 다보기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신청 꼭 보내오셨네요. 아유 참 좋은 친구분 계셔서 좋고요. 마침 딱 이렇게 날씨 좋은데 브런치 까지 하고 가니까 좋은 결과 들으실 것 같습니다. 신청해 주신 곡 보내드릴까 들으시면서 마음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리베란테의 샤인 함께 듣죠.

리벨란테가 노래한 샤인 보내드렸습니다. 박하사탕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오늘 아주 날씨랑 잘 어울리는 곡이네요. 하늘이 아주 샤이니합니다. 돼지가족님이 오늘 리벨란테 데뷔 3주년이라고 축하드린다고 하셨어요. 아, 그랬군요. 아, 저도 축하합니다. 리벨란테 그룹은 또 저에게도 특별하잖아요. 제가 팬텀싱어 심사를 하면서 함께 탄생된 우승팀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아주 특별한 그룹입니다. 3주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응원드립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의자가 나란히 놓여있다. 안락의자처럼 나지막하고 넉넉하다. 그래서 보는 것만으로도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이다. 서로 등을 맞댄 것 같기도 하고 어깨를 조심스레 기댄 것 같기도 하다. 오래 함께 살아온 부부의 모습이다. 굳이 기대지 않아도 이미 서로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자는 우리 부부가 하루의 태반을 보내는 자리다. 계절과 시간에 따라 우리는 의자를 들고 정원을 떠돈다. 여름에는 따가운 햇살을 피해 복숭아나무 아래로 찾아들고, 햇볕이 따스한 늦가을에는 정원 한가운데로 나아간다. 우리는 정원을 떠

너는 노마드다. 양떼를 몰고 초지를 따라 이동하는 유목민처럼 햇살과 꽃과 향기를 따라 떠돈다. 젊을 때는 꿈과 성공을 찾아 떠돌던 노마드가 이제 내면의 안식과 평화를 찾아다닌다. 이 의자에 앉아 하루 두세 잔의 커피를 마시는 일은 일상이 되었다. 음악을 듣고 책장을 넘기고 때로는 간단한 식사를 즐기기도 한다. 스르르 밀려오는 졸음을 애써 밀어내지 않고 낮잠에도 빠진다. 아내와 조곤조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기도 하고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있기도 한다. 말이 사라진 시간이 때론 길고 깊다. 서로에게 더 가까이 데려다주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원을 돌며 꽃들을 하나하나 살펴본다. 아내는 휴대폰을 들고 정원을 천천히 돌며 꽃들에게 음악을 들려준다. 꽃과 음악과 나비와 아내가 하나 되는 순간이다. 한여름의 땡볕 아래서 잔디를 깎고 풀을 뽑는다. 정원의 대부분의 자리를 내주고 달랑 두 고랑으로 쪼그라든 텃밭이지만 그래서 더욱 정성을 쏟는다. 몸을 쓰고 햇볕을 듬뿍 쬐니 밤에 잠이 깊이 든다. 깊어진 것이 어디 잠뿐이랴. 아내는 우리의 대화가 예전보다 깊어지고 길어진 것은 내가 상담학을 공부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태도가 좋아졌다고 추켜세운다. 상담의 기초 중 기초는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다. 그전에는 상대의 말이 좀 길어진다 싶으면 내 입에서 그래서 결론이 뭔데? 라는 말이 튀어나오기 일쑤였다. 성격 탓도 있겠지만 매사에 쫓기듯 사는 일상의 조급함이 상대 이야기를 느긋하게 들을 마음의 여유를 허용하지 않은 탓이 클 것이다. 상담 못지않게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정원이다. 앞산 능선을 넘어가는 해는 서두르지 않고 정원 풍경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듯 그늘을 들이운다. 그늘이 정원 한가운데까지 밀려오면 길지 않은 하루가 저물어간다. 내 마음이, 영혼이 정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우울과 분노, 증오와 강박 등이 발붙일 여지가 어디 있겠는가.

로베르트 슈만의 가곡집 미르텐의 꽃 가운데 휘트문 헌정을 프란츠 리스트가 피아노 독주곡으로 편곡한 버전이었죠. 헌정 보내드렸습니다. 예프게니 키신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김현호의 책 꽃을 보다 마음을 듣다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참 아름답지 않았나요? 나란히 놓인 두 개의 의자. 굳이 기대지 않아도 이미 서로를 지탱하고 있다는 표현이 저는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바쁘고 치열하게 살던 시절엔 미처 몰랐던 것들이 있죠.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관계.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여유와 배려. 정원을 천천히 돌면서 꽃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오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겠죠. 조금씩 내려놓고 조금씩 느긋해지려는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할 테니까요. 그리고 평생 동안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또 어느 부분 희생한 그런 것들이 쌓이면 나중에는 그런 관계가 저절로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 후반을 그리고 계신가요? 혹은 살고 계신가요? 아까 전에 라시님이 또 이런 사연도 보내오셨는데 어제 저녁에 걷기 하는데 집 앞 놀이터에서 한 어르신 부부께서 그네에 앉아서 한가롭게 보내시는데 전화기 가져오셨으면 한번 줘보세요. 너무 멋지셔서 사진 찍어드리고 싶어요. 하고 전화기를 받아서 두 컷 찍어서 보여드렸더니 잘 나왔다고 좋아하시면서 감사하다고 하셨답니다. 그 노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그려졌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세월을 함께 보내서 정말 그 하나의 그림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노부부들의 모습을 보면 잘 살아온 노부부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다움. 그지 없죠.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저 같으면 그냥 아유 참 보기 좋다 하고서 지나갔을 텐데 전화기 줘보세요. 사진을 찍어주신 우리 라시님의 따뜻한 마음도 참 예쁘시네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아마도 저희 아름다운 당신에서 처음 들려드리는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프란티셰크 마테이 힐마르라는 작곡가입니다. 19세기 체코를 대표하는 작곡가 힐마르가 위고의 소설 노트르담 드 파리에 등장하는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에게 영향을 받아서 작곡한 폴카 음악이에요. 폴카 에스메랄다. 이 곡을 바츨라프 노이만이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참 기분 좋은 음악이었죠. 힐마르의 폴카 에스메랄다 보내드렸습니다. 바틀라프 노이만이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자, 체코 오늘 전국 감상 우리가 지난 거의 2주 남짓한 시간 동안 함께 했었죠. 드볼적의 슬라브 무곡 두 개의 OP 48과 OP 72를 다 들었는데 8곡씩 오늘은 그 모든 슬라브 무곡의 마지막 곡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슬라브 무곡 전곡 여정을 마무리하는 곡답게 이 음악에는 우아함과 또 서정 그리고 어딘가 깊어진 감정이 함께 담겨 있는데요. 그라치오조 엘렌토라는 템포지시처럼 왈츠를 떠올리게 하는 부드러운 움직임 속에서도 드볼작 특유의 향수 어린 정서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곡 감상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슬라브 무곡이라는 제목 때문에 단순히 흥겨운 춤곡들을 떠올리기 쉬웠지만 전곡을 함께 듣다 보니까 드볼작은 춤의 리듬 안에 기쁨과 또 외로움, 따뜻함과 그리움까지 참 다양한 감정을 담아냈다는 걸 느끼게 됐죠. 슬라브 무곡 마지막 곡은 크루트마조아가 지휘하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작번호 72가운데 8번째 곡 A플랫 장조 그라치오소 엘렌토 만원 트로포 꽈지 템포디 발스. 아, 템포지셔가 굉장히 길죠. 코르트마조가 지휘하는 라이프시히케 반타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마지막 곡은 감정의 과장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따뜻한 시선으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듯한 그런 마지막 곡으로 참 어울리는 그런 음악 이었습니다. 자, 오늘까지 이렇게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전곡과 함께하면서 춤곡 안에 담긴 슬라브 특유의 또 열정과 서정, 인간적인 온기를 함께 느껴봤는데요. 이 흥겨움 속에서도 늘 어딘가 그리움과 향수를 품고 있던 드볼작의 음악이 우리 일상에도 따뜻하게 스며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요,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에 큰 영향을 주었던 작품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을 새롭게 만나보겠습니다. 집시 음악 특유의 자유로운 리듬과 뜨거운 정열, 또 브람스만의 묵직한 낭만이 담긴 또 다른 무곡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이어질 새로운 음악 여행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남필숙님이 사연 보내오셨네요. 여지껏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희귀 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고 우울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이 곡은 제가 40년 전 처음으로 클래식 음악에 눈을 뜨게 해준 곡인데 저도 윌리엄 텔처럼 씩씩하고 담담하게 살아보려고요. 보내오셨습니다. 많이 우울하실 텐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음악과 함께 마음 건강하게 잡으시고 꼭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은 힘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신청해 주신 곡 로스니 오페라 윌리엄 텔 가운데 서곡 보내드립니다. 폴 파레가 지휘하는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띄우고요. 오늘 1부 마지막 곡입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와글와글 음악 퀴즈와 함께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정근 작시, 이수인 작곡 구름, 소프라노 이미경의 노래 그리고 김민혜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 써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차이콥스키 챔버 오케스트라 창단 연주회가 열립니다. 한주헌의 지휘로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무소로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등을 들려줍니다. 6월 10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팬텀 싱어 출신 테너들의 정통 클래식 공연 팬텀 포 테너스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테너 김민석, 서영택, 정필립, 진원,

그리고 김광현이 지휘하는 코리아 쿱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아드리엘 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디 오리지널 공연이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협연으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 5번 황제가 연주됩니다. 6월 13일 토요일 오후 5시 남양 성모성지 대성당입니다. 김보미 지휘의 수원 시립합창단 공연을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소프라노 배정현, 바리톤 김동규, 라퓨즈 플레이어즈 그룹과 오르간 피아노 연주가 함께하죠. 4A 레퀴엠 등을 노래합니다.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수원 SK아트리움 대공연장입니다. 끝으로 비올리스트 김상진, 피아니스트 김규현의 듀오 리사이틀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슈만, 하이든, 브람스 그리고 작곡가 류재준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을 들려줍니다. 6월 20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챔버리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마그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키 쿠라모토의 피아노 연주로 레이크 루이스 호수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안 가봤는데 이 곡 들으시면서 우리 피디님이 아, 이 호수가 그렇게 아름답다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 가봐야겠어요. 이 아름다운 멜로디가 떠오를 만큼 아름다운 호수인가 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좀 특별한 곡인데요. 아까 전에 공연 소개에서도 언급이 되었었죠. 피올리스트 김상진과 피아니스트 김규현의 듀오리스트 사이트에서 우리 현대 작곡가 류재준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그런 작품들을 들려드린다고 이렇게 안내를 했었는데요. 작곡가 류재준은 폴란드의 거장 펜데레츠키에게 사사하면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대 작곡가입니다. 류재준의 음악은 현대음악 특유의 차가운 실험성보다는 깊은 서정과 또 인간적인 호흡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참 특별합니다. 강렬한 긴장 속에서도 끝내 아름다움을 향해 나아가는 음악. 그게 바로 류재준 음악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국제적인 찬사를 받은 교향곡 1번 진혼 교향곡. 저도 초연 때 갔었는데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고요. 또 바이올린 협

협주곡, 첼로 협주곡, 또 깊은 서정성과 강렬한 드라마를 담은 그런 많은 관현악 작품들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서울국제음악제의 음악감독으로도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와도 인연이 있습니다. 2011년에 서울국제음악제의 폐막 공연에서 라흐마니노프의 새 피아노 협주곡 5번 아시아 주연에서 저를 솔리스트로 추천해 주셨던 또 특별한 인연이 있죠. 제가 이 비올라 소나타를 오늘 소개하려고 이 곡을 작곡가의 말로 뭐라고 소개를 하면 좋을까? 좋을까요? 하면서 카톡을 보냈더니 이 형님이 청중과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 연주자를 극도로 괴롭히는 작품? 이렇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4악장으로 되어 있는 비올라 소나타인데요.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스케르초, 또 3악장은 닌나난나, 4악장은 피날레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3악장 닌나난나는 자장가를 뜻하는 말인데요. 오늘은 그 3악장 닌나난나를 함께 듣겠습니다.

류제준. 네, 비올라 소나타,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근데 3악장 닌나난나 보내드렸습니다. 아, 듣다 보니까 이렇게 단순한 자장가를 넘어서 삶의 고요한 순간과 또 내면의 평화를 들려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6월 20일 토요일 저녁 8시 예술의 전당 챔버에서 열리는 작곡가 류제준의 비올라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 비올리스트 김상진과 피아니스트 김규현이 함께하는 듀오리세트를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10분 뽑아서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정답과 관계없이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500번째, 1000번째, 2000번째 분들에게는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또 퀴즈의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춰주신 세 분께는요. 한스케이크에서 케이크를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네 곡의 힌트막과 함께 정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시거나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비공개, 비밀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힌트막 보내드릴게요.

오늘 퀴즈 첫 번째 힌트막으로 베네치아 야상곡을 론도 베네치아노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론도 베네치아노는 베네치아 출신의 작곡가 잔 피에로 레베르베리가 만들었습니다. 이탈리아 음악학교 졸업생을 주축으로 결성한 챔버 오케스트라인데요. 이들이 연주한 이 베네치아 노트르노, 베네치아 야상곡은 무리를 떠다니는 곤돌라 위에서 밤의 뱃놀이를 즐기는 풍경을 묘사한 곡입니다. 오늘의 정답은 베네치아는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또 베네치아 이렇게 보내오십니다. 해보시면 그렇게 단순하게는 안 내잖아요, 저희가. 자, 오늘의 정답은요. 물, 곤돌라, 뱃놀이와 깊은 관련이 있고요. 또 이탈리아 항구 도시 베네치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두 번째 힌트 막도 들어보시죠.

오늘 퀴즈 두 번째 힌트막으로 테오도르 코트라우 작곡의 산타루치아 보내드렸습니다. 테너 주세페 디 스테파노의 노래였습니다. 남영라님이 오늘 퀴즈 선곡들이 시원시원하네요 하셨고, 안데르센님은 오늘은 퀴즈 답을 아예 생각 안 하게 하는 음악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음악을 듣다 보니까 퀴즈를 풀고 있는 건지, 아 그냥 좋다 그렇게 하게 되셨나 봐요. 이 테오도르 코트라우는 이탈리아 음악가이자 언론 출판인이죠. 그가 직접 나폴리 전통 민요를 체보하고 거친 나폴리어 가사를 부드러운 이탈리아어로 번역해서 바르카롤라 뱃노래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는데요. 이 곡이 바로 산타루치아입니다. 나폴리만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 보르고 산타루치아를 찬미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오늘의 정답은 베네치아에서 많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산타루치아 오 솔레미오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합니다. 아, 참 행복해 보이죠. 베네치아에서 이 사람들을 보면. 자, 정답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힌트 막 드릴게요.

자, 오늘 퀴즈 세 번째 힌트막으로 함효영 씨 홍난파곡 이것의 노래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것의 노래를 테너 최승원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제가 한 1년 주기로 한 번씩 이 퀴즈하다 실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다가 정답이 튀어나와 버리는 그런 실수를 제가 보니까 1년 주기로 한 번씩 하던데 제가 할 때가 됐거든요. 지금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함효영 시인이 27세, 27에 강릉에 갔다가 아름다운 풍광을 보고 시를 지었죠. 평소 친분이 있던 홍난파 작곡가가 그 시에 곡을 붙여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자, 곡 제목에도 있는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힌트만까지 듣고 정답 보내신 분들 이제 많이 계신데요. 혹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 다리 힌트. 자, 아유, 제가 왜 웃었냐면요. 제가 외나무다리 힌트에 제발 이제 노래 넣지 말라고 지금 부탁을 드렸는데, 오랜만에 노래를 넣으셨는데, 그 노래가 뭐냐면요. 오늘의 정답이 들어간 대표적인 옛 가요들이 있죠. 눈물 젖은 두만강의 첫 가사. 아,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 이것. 또 목포의 눈물의 첫 가사 이것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저는 이 목포의 눈물은 멜로디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두만강은 멜로디를 알죠. 아주 구성지게 저희 아버지가 잘 부르셨던 곡입니다. 또 어업 노동요이자 민요인 뱃노래도 있어요. 오늘의 정답인 이 사람들이 다 함께 노를 저으며 만선을 기원하고 흥을 돋구던 대표적인 노래죠. 또 이것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도 있죠. 참 정말 공감을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속담이에요. 정말 막 너도나도 아는 척하고 말 보태면요 결국에는 일이 그르치게 됩니다. 배를 부리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뜻하는 오늘의 정답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정답 보내주고 계신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힌트만. 아유, 뭘 노래를 하라고 하세요. 네. 두만강까지 제가 할 순 없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 힌트막은 뛰어난 비올라 연주자이기도 했던 앙리 뷰에땅의 곡입니다. 우리에게는 바이올린 협주곡, 또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참 유명하죠. 비올라 소나타 B플랫 장조 이 곡도 참 아름대요. 그 가운데 2악장을 준비했습니다. 1악장 마이스터

소소 알레그로 그리고 3악장은 스케르잔도 알레그레토 이거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1악장 마에스토조는 위엄 있게 권위 있게 그러면서 빠르게 3악장은 스케르잔도 알레그레토 익살스럽게 하면서 적당한 빠르기로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2악장은 바르카롤라 안단테 콘 모토 뱃노래를 뜻하는 바르카롤라 그리고 움직임을 가진들인 템포 안단테 콘 모토 바르카롤라는 바로 오늘의 정답인 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오늘의 정답이 무엇인지 음악이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십시오. 두 글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세 글자로 보내주신 분들도 정답으로 간주해 드립니다. 마지막 힌트 음악 드릴게요.

참 아름답죠. 마지막 힌트 음악이었습니다. 앙리 뷰당의 빌라 소나타 B플랫 장조 작품 36 가운데 2악장 바르카롤라 안단테 콘 모토를 노부코 이마이의 비올라 그리고 로제 비뉴얼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어떤 그리움님이 다음 생에는 뱃사공이 돼요. 아, 이제는 말해도 되죠. 오늘의 퀴즈 정답은 바로 사공이었습니다. 사공. 네. 어떤 그리움님이 다음 생에는 뱃사공이 되어 정원님을 태우고 연주여행을 다니고 싶어요. 와, 이 사연이 너무 감동적이라서 제가 계속 읽고 있었어요. 제가 피아노는 너무 무거우니까 멜로디온이라도 들고 가서 우리 어떤 그리움님과 함께 배로 하는 연주여행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네요. 뱃사공. 정답과 관계없이 퀴즈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 모바일 쿠폰 드리는데요. 500번째 문자 보내주신 1483번님, 1000번째 문자 참여해 주신 4685번님, 그리고 2000번째 문자 보내주신 7865번님 세 분 다 뭐 사공, 뱃사공, 뱃사공 이렇게 정답 맞춰주셨고요. 그리고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춰주신 세 분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쿠폰 케이크 교환권 드리는데요. 받으실 세 분은 2147번님, 7559번님, 7153번님 이렇게 세 분은 케이크 교환권 받게 되시겠습니다. 그 외에 당첨되신 10분께는요. 개별적으로 당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방송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 음악 퀴즈였습니다. 제가 쑥스러움이 많아서 노래를 이렇게 공개적으로는 못하지만 잠깐 음악 나가는 사이에 혼자 두만강 앞부분을 한번 불러봤거든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달빛 산책님이 정원님 퀴즈할 때 실수로 정답 말하는 거 기다리고 있으시대요. 왜요? 제가 얼마나 그거 하고 나면은 머리 쥐어뜯고 이불 킥하는데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정답이 한 번 폴란드였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폴란드 녹음 다녀와가지고 그냥 대차게 퀴즈 초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중반쯤에 폴란드하고 말을 해버렸죠. 아니에요. 그런 실수 다시 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4년이 넘은 베테랑 DJ니까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1: 이 뱃노래 하면은 떠오르는 작곡가가 있죠. 가브리엘 포레인데요. 포레는 베네치아의 곤돌라 노래에서 영감을 받아서 13곡이나 되는 뱃노래들을 작곡했습니다. 물결처럼 흔들리는 그런 리듬과 부드러운 화성으로 아주 서정적이고 세련된 곡들을 13곡이나 썼는데요. 이 음악들은 포레의 음악 세계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음악들이에요. 오늘은 마지막 곡으로 포레의 바르카롤레 1번 A단조 준비했습니다. 파스칼 로제의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2: 별이 다섯 개
0: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열 수 없었던 문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열어주셨습니다. 희생과 사랑으로 휘장을 찢으시고 나아갈 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계절을 열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송 내 주님 지신 십자가 김남희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김해 시립 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평안합니다. 그분께서 우리 근심과 두려움을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정동희와 방현이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어서 나의 생명 되신 주,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곡으로 준비했고요. 박정하의 음성으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이어서 듣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종익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안산시립합창단의 곡 보내드리고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성남시 여성합창단의 곡으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Joy For You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신혜숙님, 할렐루야 선교사의 달이라 각국 선교사님들 오셔서 간증과 축복된 말씀 많이 은혜받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께 타지에서 건강과 함께 새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푸른동사님께서는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요. 병원 생활 슬기롭게 잘하며 지내는 동안 서로 예의와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습니다. 너그러운 마음 주시라고 간구해 봅니다 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몸이 아프면 또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몸의 치유와 더불어서 정말 말씀대로 너그러운 마음 달라고 간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앙빵님께서는 제가 하는 일이 단순히 금전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힘든 자를 도와 널리 은혜를 베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시면 거친 광야를 걸어갈 때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얀 귤꽃님, 요즘 눈이 안 좋아서 조용히 들으신다고 그러셨군요. 온 찐질하면서 치료 중인데 얼른 나으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225번께서는 새벽을 깨우는 내맥이 오늘도 화이팅 하고 보내주셨어요. 교회에서 어제부터 기도회가 진행 중이라고요. 그리고 0159번께서는 안녕하세요. 칠공주와 함께하는 샬랄라예요. 오늘 제 생일인데 이 아침에 축하받고 싶어서요. 아무도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네요. 진행자님의 따뜻한 목소리로 축하받고 싶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신청곡으로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는데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마커스의 찬양 주님은 산 같아서 축하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거풍님께서 조이포요 저녁제 방송에 들어오셔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김종찬의 곡을 청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하나님, 이 세상에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아버지도 엄마도 나의 자식들, 내 아들도 딸도 내 형제들도 내 친구도 이웃도 그 누구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나이다. 그렇지만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내미는 손, 그 손을 잡고 가자고 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의 물가, 그 십자가의 강가로 내가 갈 수 있다면 나는 평강의 안식에 거할 수 있겠나이다. 나와 함께 늘 동행하소서.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발키사 박운성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민들레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죠.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어두운 내 눈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조수아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이어서 김성수의 찬양으로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3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름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은 보혜사 성령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본문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정해진 때가 되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떠나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시며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곧 보혜사가 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로서 도움을 베풀기 위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혜사로 오시는 성령님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진리의 영입니다. 성도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있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어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일상 속에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교수 성가단의 찬양이었습니다. 김요한의 음성으로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준비했고요. 폴라리스님께서 아, 내 맘속에 청해 주셨어요.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파크릭스님 처음 글 올려주셨어요. 매일 출근하기 위해 4시 30분에 일어나 찬양을 듣고 출근했는데 5월 말로 26년 직장 정년을 해서 집에서 저녁까지 듣게 되어 처음으로 설렘과 떨림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출근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바빠서 문자 주시기 어려웠을 텐데 아직까지는 좀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들어있죠?

문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정년을 맞게까지 26년의 세월. 그 성실한 수고를 주님께서 크게 칭찬하실 겁니다. 다니엘님, 은혜로운 찬송 들으면서 회사 출근합니다. 보내주셨고요. 꽃지구 여름 하나님께서는 성경 필사 사역, 하루에 한 글자라도 쓸 수 있게 하소서. 안주하는 여행자님은 오늘 슐런이라는 게임을 장애인 회원분들과 저희 직원분들 팀을 짜서 두 번째 어울림 대회를 엽니다. 상금도 있고 상품도 있고 추첨도 있고 재밌겠어요. 오늘 모두 서로 더 알아가고 친해지는 하루 되기를 빌어주세요.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아, 정말 의미 있는 행복한 시간 되겠는데요. 5431번께서도 역시 오늘 처음 문자 주셨네요. 늘 한결같은 방송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요풍길님께서는 환우들을 위한 기도 올려주셨어요. 치료의 은혜가 저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사 큰 역사가 임하셔서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풀꽃님께서는 여행하고 오셨나 봐요. 집에 오니 봄 내내 물 주고 잡초 뽑아준 꽃들이 형형색색으로 꽃을 피워 웃음 지며 반기네요. 새벽 예배 드리고 짧은 시간 내매개와 함께 아침 산책합니다. 너무 기특하죠? 고맙습니다. 별빛나라님께서는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오셨는데요. 그동안 내매기 가족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치료하는 병원으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6년째 치료와 검사를 계속 병행하면서 잘 지내고 있고요. 기적이라 할 만큼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소식 보내주셨어요. 별빛나라님, 곧 완치 판정 받으시겠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건강해지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유리정은님께서는 최인혁과 오은이 함께 부른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신청곡으로 적어주셨어요.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어모키님께서 신청하신 곡 믿음의 사람들의 주 오셔서 구하시리 함께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릴 수 있게 되었어. 빛은 매 순간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나는 눈부신 대화들을 기록할 뿐이지. 이것이 바로 내가 꿈꾸던 화가의 삶이야.

박송희의 모네, 빛의 순간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화가 모네는 매 순간 말을 걸어오는 빛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빛을 바라보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창문에 박진희가 부른 주의 영광 빛나니 132장 찬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다니엘과 국립합창단의 빛의 사자들이여 보내드리고요. 꽃마리님 청해 주신 충성하라 죽도록 유혜정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0: 끝인데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의환경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 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어플로즈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수근은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갯벌류의 신사 검은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일부 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분은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3: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4: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5: 별이 다섯 개
3: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배는 바다에 나가기 전에 어느 방향으로 키를 돌릴지부터 정합니다. 한번 방향을 정했다 해서 곧바로 원하는 곳에 가 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작은 각도가 먼 훗날의 목적지를 찾아가게 하죠.

오늘은 아시다시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날입니다. 저마다의 생각과 바람을 담아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일 텐데요. 우리가 함께 건널 바다가 평온할 수 있길 바라면서 6월의 셋째 날 아침을 열죠.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여기는 숨쉴 사이버대.
1: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 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 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Good Music Station. CBS FM.

Weave a story to tell to the nation.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오늘 아침에는 뭘 먹을까? 그리고 다가오는 이번 주말에는 누구랑 어떤 일을 할까? 이런 일상적인 일부터 평생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하는 중대한 일까지 가만히 보면 우리의 매일의 일상과 그리고 삶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죠. 이 선택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 위험을 동반한 모험이 되기도 하는데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부디 이 선택이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오늘 중요한 선택의 날입니다. 사전투표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많았고요. 오늘 귀중한 한 표의 선택 잘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6월 3일 수요일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Trust and obey, 예수 따라가며

오늘은 집에서 듣고 있습니다. 출근할 땐 7시까지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셔서 예, 지금이 6시 이제 24분 마음이 급했어요. 7시 되기 전에 얼른 성함을 불러드리고 싶었습니다. 홍광수님. 방금 흐른 엘라 피츠제럴드 목소리, 와러 프렌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리고 펫분 He Leads Me, 예수가 거느리시니. 4536님, 아침이 시원해서 호미를 잡았습니다. 흙, 풀내음, 상쾌한 공기, 따뜻한 햇살, 기분이 좋아지는 작은 풍경들입니다. 예, 이렇게 농사 일하기도 참 좋은 시간, 찬송 누리기에도 좋은 시간, 투표하러 가기에도 좋은 날씨. 예, 최근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고 있죠. 뜨거워지기 전에 이 아침 오전 시간에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뒷자리 0012 쓰시는 분은 경산중앙교회에 다니신다고요. 안수집사회 특별중보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인데요. 이무성 집사님, 신경아 권사님, 김지영 집사님의 치유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스토레 귀드 주님 지으신 모든 세계 신청하셨습니다. 스톡홀름 대성당 합창단의 노래로 함께하죠.

선거일 아침입니다. 나라를 위한 걱정과 좋은 세상에 대한 갈망이 교차합니다. 내 마음에 쏙 뜨는 후보가 없다고 투표를 외면하면 내 삶을 타인의 뜻에 무책임하게 위탁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선거를 덜 나쁜 일을 골라 뽑는 과정이라며 투표를 포기하면 가장 나쁜 이들에게 지배당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의 한 표 한 표가 모여 일구는 기적은 앞으로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종차별에 침묵했던 성도들을 향해서 앨런 보사학이라는 교수는 순진함이여 안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세상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핑계가 신앙인의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는다는 일침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은 진영 논리와 선동의 안개를 걷어내고 맑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평화를 구하며 공정과 합리성을 갖춘 지도자를 선별합니다. 역사는 인간의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흐릅니다. 굽은 길을 곧게 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성숙한 주권자로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합시다. 갈등을 넘어 이 땅에 주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광영교회 서우성 목사님의 순진함이여 안녕.

Tell me the story of Jesus. 구원으로 인도하는 앞에 보내드린 복음성가 두 곡 여러분 좋아해 주셨는데 이 시간에 깨어 방송을 듣고 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세상을 밝히는 밝은 빛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Pass it on 작은 불꽃 하나가 Go light your world 빛을 들고 세상으로 들었습니다. 답심리 시장 안에 있는 즉석 두부 가게로 와 두부 한 모 사러 갑니다. 큼직하게 썰어준 두부 한 모 사다가 아내랑 같이 아침 식사로 나눠 먹으면 따뜻함이 식지 않아 너무 맛있어요. 김칠태님 진짜 듣기만 해도 너무 맛있겠는데요. 갓 나온 즉석 손두부인 거죠.

예, 그런 거는 따로 요리하는 것보다 그냥 살짝 데쳐서 양념장 찍어 먹는 게 제일로 맛난 것 같아요. 피로야 가라님, 아 닉네임 좋은데요. 금구 서남 명품길 산책하고 있습니다. 4,000보 걸었습니다. 아톰님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 마치고 544년 된 느티나무 보호소 앞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듣고 있습니다. 야, 어디 아파트 사시길래 이렇게 귀한 나무가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님, 성령 충만 특세 반주하고 투표장 이제 도착했어요. 예, 투표일 휴일의 아침 시작을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신가 나누니까 너무 좋습니다.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휴대전화 뒷자리 9615 쓰시는 분,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듣고 있어요. 투표 마치고 출근합니다. 아, 오늘도 일하러 나가시는군요. 하이빌님, 저는 투표하고 첫 손녀 잠깐 보러 가려고 합니다. 매일 출근하면서 듣다가 터미널에서 듣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늘 하루를 기록하고 계신 부지런한 우리 애청자분들이시네요. 창대한 미래를 향한 희망을 노래합니다. Beyond the Blue Horizon 1부 끝곡입니다.

0: 세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환청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환청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환청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카.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용신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날인데요. 지방선거는 사실 우리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영향을 미치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우리가 이용하는 도로와 대중교통, 지역의 복지와 안전, 그리고 도시의 미래 모습까지 이 모든 것은 오늘 우리가 행사하는 한 표와 연결돼 있습니다. 소중한 한 표는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우리의 내일을 만드는 힘이에요. 오늘 꼭 투표하시고 의미 있는 한

0: 제미 클리프, I can see clearly now. 오늘 첫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아침 6시부터 시작됐고요. 오늘 저녁 6시까지 진행됩니다. 저희는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투표하시고 또 오늘 또 모처럼 여유 있는 아침 시간 보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 저희 생방송 열어놓은 2시간 동안 많이 방문해 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기다리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워했던 제 마음의 허

0: 끝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카티 프로 시!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주관.
4: 글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Dire Straits, Sultans of Swing 들으셨어요. The Police, 디두두두, 디다다다, 지리산님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저희 사전투표에서요, 오늘 느긋하게 아침 걷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1585님, 저희 부부 사전투표에서 그런지 아침이 한결 좋아요. 오늘은 밖으로 나가서 맛있는 점심 먹으려고 합니다. 0336님, 이렇게 좀 여유 있는 아침 보내시는 분들. 친구들 만나러 과천대공원 장미 구경 갑니다 하신 7436님, 모처럼의 휴일에 또 움직이는 분들 계시고요. 아, 오늘 출근합니다. 검진센터 내시경실 근무하는데 이런 날은 오히려 더 예약자가 많으시네요. 1450님이시고요. 저는 사전투표에서 편하게 회사에 밀린 업무하러 갑니다 하신 0702님도 있으십니다. 맛있는 거는 먹으러 갈 거예요. 뭐 특별히 다른 건 없어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아니면 조금 멀리 이동하시는 분들, 뭐 출근하시지만 그래도 오늘 저녁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예 보내시겠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맛있는 거 먹는 게 중요하네요 지금. 그렇죠? 이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는 투표일인데 저희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들은 어디에서 뭐 하시면서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가요? 7시 20분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대구의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고요. 광주는 30도, 대전은 31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외출이나 투표위에 이동하실 때는 가벼운 옷차림과 충분한 수분 섭취 필요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강원과 충북,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5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소나기 내리는 지역에서는 짧은 시간에 강하게 비가 쏟아질 수 있는 만큼 작은 우산 챙기는 것이 좋겠고요. 오후에는 오존 농도가 대부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서 야외 활동할 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한 소나기 지나겠고 금요일에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후에는 30도를 웃도는 심한 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당분간은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은 21.4도고요. 광주가 19.3도, 대구 18.3도, 부산이 21.6도네요. 그대 아침 날씨 정보였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 Sometimes, Backstreet Boys Shape of My Heart 두 곡 들으셨습니다. 지금 어디냐고요? 평택 한박산 호수공원이요. 조깅하고 있어요. 네이비164님. 동작구 서다일산 산책로에 있어요. 초록이님. 노인주간센터 근무하러 갑니다. 벽천님. 여기 검진센터 근무자 여기도 있어요. 6927님. 당진으로 여행가는 부부예요. 더 좋아지는 세상 꿈꾸면서 좋은 거 보고 서로 좋은 말만 하는 여행이고 싶어요. 하셨어요. 7281님. 콜드플레이의 노래 한 곡 전해달라 하셨는데 비발라비다 같이 듣겠습니다. 8012님도 신청하셨어요.

I look to you. 위트니 휴스턴의 노래 노스텔지어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앞서서 킨의 Everybody's Changing도 들었어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유튜브를 보다 보면 추천 영상의 유혹을 받고는 한다. 평소 별로 관심이 없던 분야지만 호기심에 클릭하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의 고해성사 같은 댓글을 만난다.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나를 여기로 데려왔어요. 처음 유튜브를 보기 시작한 이유는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였다. 원하는 자료, 필요한 영상만 찾아보고는 끝이었다. 그러다 시간은 많고 무료하던 어느 날, 나를 위해서 친절하게 추천해준 영상을 우연히 클릭하게 됐다. 하나의 영상은 그 다음 영상으로 이어졌고, 그 다음 영상은 또 다른 영상으로 이어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 몇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메비우스의 띠처럼 무한대로 재생 가능해서 영원히 그 안에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채식과 건강 위주였던 추천 영상은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도대체 나를 어디에 데려다 놓은 거지? 싶은 영상으로 채워졌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멋대로 추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두 언젠가 내 한 번의 클릭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아무리 작고 희미해도 나는 어딘가에 발자국을 남겼을 테고 그게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 것이었다. 세상 모든 일은 부메랑처럼 돌아오곤 한다. 유튜브 동영상 하나마저도. 마음 전하는 일이 서툴던 시절 누군가에게 무심하게 상처를 주었다. 한참 뒤에 나 역시 같은 상처를 받았다. 그렇게 아플 줄 몰랐다. 오래전 내가 상처 준 사람들에게 미안해졌다. 당장 일이 없어 곤란해도 남의 일을 기웃거리지 않기로 결심한 이유였다. 교감의 실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 삶은 보이지 않는 천가닥의 실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교감의 실을 따라서 우리 행동이 원인으로 전달되고 그게 결과가 되어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면 나 역시 아픔을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좋은 것을 주면 그 좋은 것이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을까? 삶이 어디에든 발자국을 남기는 일이고 무엇이든 준대로 돌아오는 일이라면 조금 덜 이기적이고 조금 덜 해를 끼치고 조금 덜 나쁜 삶을 살고 싶다.

월간 좋은 생각과 함께하는 아침 공감. 오늘은 권미선의 시간이 하는 일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지나온 길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의 클릭이 추천 목록을 만드는 것처럼 사소한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도 결국 삶의 목록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또 이끌고 가겠죠. 알버트 하먼드 For the Peace of All Mankind 들었습니다.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3: 신축도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 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4: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3: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5: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3: 하이퍼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8: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7: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8: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7: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9: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이곡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연주곡이에요. 8289님 신청하신 스파이로자이라 모닝댄스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세요? 관악산 둘레길요. 걷고 있습니다. 삼성산님이시고요. 부천에 피부관리실이에요. 투표하고 출근했어요. 8시부터 곧 일 들어갑니다. 7555님. 저 신랑이랑 손주들이랑 서울 동물원 가려고 해요. 6086님. 아, 양양으로 캠핑하러 가고 계신 3589님도 계시고. 저는 생방송 중이에요. 저희 지금 나와 있습니다. 생방송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 2부에서도 함께해 주시고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1: 뉴바움.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늘을 보며 외쳐봅시다. 오케이, 다 괜찮아질 거야. 음악과 함께하는 그대, 오늘 하루도 오케이. 매일 아침 7시, 그대와 여는 아침. 오케이, 렛츠고.

8시 그대 아침 뉴스콕.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전국 14,288곳의 투표소에서 시작됐습니다.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오늘 본투표는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고요. 유권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AI 관련 업종의 강세 흐름이 지속되면서 오늘 아침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11포인트 오른 8,801.49로 마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진 비트코인 가격은 4월 이후 처음으로 7만 달러 아래로 급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조 5,600억 달러로 메타를 제치고 글로벌 상장사 시가총액 순위에서 1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시가총액 1위는 엔비디아였고 SK하이닉스는 1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무부가 올해 예산 12억 원을 투입해 교정시설에 에어컨을 보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늘

온라인에서 찬반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K푸드의 인기 속에서 참기름이 라면, 김에 이어 새로운 수출 효자 품목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에서 4월 참기름 수출액이 614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7% 늘었고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커졌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강원과 충북, 전라, 경상권 내륙에 5에서 20mm 내외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서울 31도, 대전 31도, 부산 26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콘칸, I beg your pardon 이었습니다. 1585님의 신청곡으로 2부를 열었습니다. 오늘 8시 기준으로 지금 지방선거 투표율 4.5% 보이고 있습니다. 생방송이라는 말에 사연 남겨요. 어제

0: 9시까지 야근했더니 몸이 천근만근인데 새벽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딸 일어나면 투표하고요. 찜질방 다녀오려고요. 몸이 무거울 때는 찜질망만한 게 없어요. 라고 마녀삐아님 주셨는데 마녀삐아님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가 넘어요. 31도, 32도 막 이렇게 나오는데 아 이런 날씨에서 가만히 있어도 그냥 밖에 나가면 땀이 날 지경인데 찜질방에 가는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어쨌든 재미있게 잘 보내시고요. 아 오늘 어디에 계신가 여쭤봤더니 오 정말 오늘은 정말 여기저기에 지금 퍼져 계세요. 어디 멀리 나가신 분도 계시고 일단 밖에 막 이동 많이 하셨고 그래도 사전선거에서 아침 일찍 출발했더니 차 안 막히고 괜찮습니다. 저는 친구랑 거제도 놀러 가고 있어요. 찐이님이 주셨는데 괜찮으시대요. 아직까지는. 자 오세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연인 아침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기다리겠습니다.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숭실 사이버대에서 숭실 역자 나의 꿈을 숭실 역발이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5: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5: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7: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8: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7: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8: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9: 경동 나비엔.
10: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크리스 노먼, 수지 콰트로 Stumbling In. 그리고 린다 론스테트의 It's So Easy 0337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더운 날에 찜질방이 더 좋아요 라고 아로미님이 알려주셨어요. 아 그래요? 땀 빼러 가는 거여서 그냥 안 가도 낮에 더우니까 땀이 나던데 생각하고 있었더니 아니래요. 아 그렇구나. 시원한 데도 시원하니까 내가 뜨겁고 싶을 때만 뜨거우면 되니까 이거는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저 대전 여행 가요. 수목원도 가고요. 파스타도 먹을 건데 대막의 목적은 빵집이에요. 맛난 거 많이 다 먹을 거예요. 용신님도 먹고 싶죠? 라고 7278님. 저는 괜찮아요. 안 먹고 싶은 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5시부터 포도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0524님이신데 너무 더운 낮 시간에 투표하러 가려고요 라고. 아 그래도 선선할 때는 좀 일을 하시고 아주 더운 때 그때 오히려 일 놓고 투표를 하러 가시겠다 그러시네요. 저 투표하고 느긋하게 회사 근처 패스트푸드점에서 핫케이크에 커피 마시고 이따가 9시에 출근할 겁니다 라고 5919님도 주셨고요. 저 수리산 둘레길 있어요. 써님 3님. 노태산 정상이에요. 천안에 있는데 무려 높이가 141m예요. 라고 저희 뒷산 높이랑 예, 조금 비슷해요. 저는 그래도 거기 정상까지 올라간 데가 그 산밖에 없거든요. 저 이런 산 되게 좋아해요. 노태산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허브커피님이 주셨는데 한 바퀴 돌아야 3000보 남짓합니다. 그래도 컨디션 좋게 오를 수 있다는 게 참 좋다고. 한 손으로는 부채 예, 준비하셔가지고 더울 때마다 막 붙여가면서 그렇게 오르고 계세요. 8시 20분이고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웸의 노래입니다. Heartbeat 5395님 청해 주신 노래.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The Way You Make Me Feel 5187님 신청하신 노래 이어드립니다.

Thinking Out Loud, 에드시런의 노래 9100님께 전해드렸고요. 마이크 부블레의 홈 들으셨어요. 고다르크님, 아침 햇살님과 함께. 남편이랑 동네 천장산 등반 왔습니다. 무려 높이가 140m예요. 풍짱님. 아까 천안의 노태산이랑 막상막하네요. 노태산이 141m. 제가 저희 뒷산이랑 비슷할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저희 뒷산은 심학산인데 무려 194m. 이렇게 높은데요. 너무 좋아요. 이런 그 정말 다정한 산들은 이름을 외우기로 했어요. 천장산과 노태산을 꼭 외우기로 했습니다. 산에 좀 계시네요. 산재비님은 북한산, 기자능선. 1462님은 도봉산 중턱에 계십니다. 지금. 더울 땐 산속이 제일 시원해요. 라고 9151님이 주셨고. 그 강변은 어떤가요? 여주 남한강의 강변길 워킹 중인 비너스1332님. 강변의 바람도 되게 시원할 것 같아요. 6569님께서 회사의 팀원 셋이 카풀에서 철원 가는 길입니다. 아, 여기에 조아라님도 지금 철원 가시는데 태봉열차 타러 가신대요. 6351님은 강원도 가고 있는데 고속도로 하나도 안 막혀요. 카메오님도 강릉 가시고 뚜뚜뚜님은 동해 가시고 강원도 아까 간다 하는 분 계셨는데 그래도 괜찮은가 봐요. 지금 길의 상태가. 7522님께서 융신님 어제 라이키팝의 하디 맛집으로 초대하셨다는데 뭐 드신 거예요? 라고. 하효진 아나운서와 이강민 아나운서가 저 2주간 휴가 갈 때 그대와 여느 날쯤 스페셜 DJ로 또 고생했잖아요. 맛있는 거 꼭 사줘야 된다고 그대들이 엄청 저를 압박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맛집을 막 탐색한 다음에 무려 웨이팅 40분. 그러나 굴하지 않고 시원한 소바 한 그릇 먹고 왔거든요. 소바랑 튀김이랑 막 이런 거 잘 먹고 왔습니다. 저 과업 잘 수행한 거예요. 그대들이 저한테 진짜 꼭 사줘야 된다고 하도 챙기셔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제가 다 챙기려고 그랬는데 막 그러셨잖아요. 8시 40분이고요. 7369님께서 새 타령을 준비했사옵니다. 오늘도 즐겁게 노시옵소서 라는 문자와 함께 노래를 한 곡 듣자 하셨어요. 우리의 새 타령은 제이슨 드릴로의 키스 더 스카이고 새야새야 아시죠? 그 노래인데 이것도 새 타령인가요?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그대들이 공식 새 타령으로 인정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같이 새 타령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세타령인지 한번 들어보죠. 마이크 제거밴드의 Let's All Chant.

세타령 인정, 인정 한 표. 네, 세타령 인정. 이게 무슨 새소리예요? 닭 타령 아닌가? 꼭, 꼭. 바지 타령이네요. 엄마 바지, 아빠 바지, 동생 바지. 바지 타령이라고. 뭐 여러 가지 예, 의견을 표해 주셨는데 일단 공식 세타령은 안 되겠다. 키스 더 스카이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반응이 우세하고요. 그러나 신난다는 점에서는 세타령 못지않다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혹시 세타령을 버금가는 뭐 이런 신나는 노래 있으시면 언제든지 신청하시고요. 사브리나의 보이즈 7321님 신청하신 노래 들었습니다. CBS 음악의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스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0: AI 전공도 아닌데 어디서 배울 수 있지? 지금 바로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하,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애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애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0: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1: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2928님, 1035님 들어주세요. 존 덴버, Sunshine on my shoulders. 오늘 끝곡입니다. 손명의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용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기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최고를 마주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유독 마음에 깊이 남는 게 있죠. 이렇게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훌륭한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있어요. 바로 백미라는 단어입니다. 이 작품은 명작 중에서도 백미다라고도 말하는데요. 백미는 유명한 작품에만 있지 않고 주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배려심이 깊은 사람, 기억에 남는 공연, 여행할 때 가장 아름다웠던 풍경, 이 모든 게 나만의 백미가 될 수 있죠. 특별히 눈에 띄고 마음에 오래 남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백미는 가장 뛰어난 걸 뜻하는 말이면서도 우리가 소중하게 기억하는 최고의 순간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